0: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1: 네 뭐라 알세고. 디리네지 뭐랑기 니가서 착시자야 매디 싸우마지라. 맹간에 쪽마도.
0: 어찌 보디니 가르스고래다.
1: 어.
0: 매마세브체 맹간리야 딱제 제가 멋진비나. 네 나저디 도르 쪽마베. 보라니 나 쉬고 있겠구요베.
1: 씨 뭐라니. 네 디제 스메. 대시다. 네랄세요. 디링아 지리나 륜조치디 보지토죠.
0: 어.
1: 어 보딩아 내식군 좀 토베. 저런 고미야디 대중 어제 제중아.
0: 아 네.
1: 어 보딩 인제 보고라니마 나서 집으시라 하유스기. 매 망고서 그 유부자. 어 디네 저런 고미야디 대기 롭존디 제베질 아 내시디 베트 상자 친스기도 와.
0: 오지.
1: 제자 디리네.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기 전롱 꼼자니 야호 제 제비기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워리 전도 부디 대부채월 쓰도 안 모
0: 어찌보
1: 아
0: 다딘 저기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 제장도 아
1: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년을 견라그대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2: 저런 권장기 로센 센시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딩만즈
1: 오야 꿈 어 두스 어 그리그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겨라게 뭐 어 두스다 아 두스
0: 두스를 왜 봐
1: 대부채 오르다 뭐 대부채 슈
0: 아
1: 쓴띵네

우리 집 속이 준비 로업진 망타지기 로마 표준 망고식 오르스르치네 바블로프 셰블로뚝디 수리타 풍강직배 뒤즐렘바 침버세 제로 제동고 주미 게로네송 바블로프 지존 나와 세자 테마타도 인자르 파송기 이기 규르디 루블린 소소르 짬베 콩기 송레기베 로마 망타시 유럽기 사진 칸서 캡규버시 제로 제동고 주니 사게로 런던라 풍캄릭베 케와 하웨이 구총네 롱어 숨병업주 콜웨 제젠 소도 소급 계급 소수의 풍캄릭베 케바남기 디엔슈달 바블로프 인지르 공원마 펩나네 속쇼 케바타다기 바블로프니 하웨이 라야 미유도 레바 미남지 낙주기 진보 싱수도 나와시 바블로프 콩니 투유타 남부군도 세리라 투차시 구즈캉부 랑거 예제 최다 퓨디 조아 미리라 东松设计岗位讲，斜岗位切记下雨。

그 의사 니치 숨도 납게던 된주 된지 점 송도 받아. 디급 셀린 총병 자면 상부 한대 주 시작자 문이다. 잠근 신이 종가바 침부 군에 머지 변된 함무지 카 숨소소로 낭주 낭의 년시의 표송와 년시의 시장도 대수 민치 쇼로가 신의 잠리 유바시 구축기 구천신 잠바다. 대치 미치 거진진 공변지다다 다변 태지 빠상 지린이 산대의 장도 휴배 개마진진 견좀다 숨은 부지 개모 코제 무여 둘뒤기 예바 간대 라진 뜨글론수하기 낸제라 규급 예바 지춘 참근기 유 쪽슈 차견기 기춤 세카 티신 이숲다구 규남배 꾀녀리시기 꼬배 콩돌도 숭섭 진벌리 지충당 수입소 닝바 지대와나 유체 접뻥팅기 춘수 제바식 중급 숭서 진부치니 꾀녀리 지망 티신 제주 진송기 침주토 다르 경비 내용 재송주 된도 차견 주무 공세 개념 미주와띠 제유도 제셉 공물 신비 튜네 유베 세카 니숨식 두바 티제네 즉 매직거진 젠티 리미 치통 제바 네남 년제라 튜니 조르 중시 비국 군난 견신 예베 년제급 계접 참진기 군된도 추반낭 응어장 동자직 표와당 뜻초 우겐기 조슈 차겐 견수 진벌레 수입에 주머티신 출시기 살바 주요 셀공매 셀카뷰리 자유네 졸바 무마 뷰급 년시에 둠추만 낭에 로수 뒤수 민지 쇼로가 개유바식 대체 코장네 현지 매발 살춤기 그대 당외 뷰싱 년제 공세카네 대월절 공돌 행계기 생나와티니 표기 좀바부 찰진 두린 댄진변주 기장바탕 체민편조 라기 중치 갱구 난싱 편종미마 비준칸네 비준난외 남탈 찰진 급시위에 미접기 중어주바 수미 담기 주무 시차와 편놀기 벽에 롱친기 개주당 툰바라 중치 원참단자네 양균 슈바티 리우정아바트시 센트럴 행계 Tengdi lezen pyu sima yin. Lezen zhechu dang zhechu nang kien ni chanpa zhexi la ta. Xibxir chen gui ba ni kesan zhuga la ri. Tele mangwe nang duy sen duy yu na churi jindi xibe APP la tugu nang ro xiu gu dang zhe. Lengye xiu dian jia go.

기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무족비 최군왕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탄다니 비진키 추즈중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세모글린게 공감사 샴라 제츠네 까망에 생구르 년전쇼이 제지신이 니동자미츠주류 중국 변종기 히말라야 계획 계지 슝람 강고 탈세 진도 급뒤배 진동 송배 사사고외 진도로 초구체 역시 급뒤 진도기 군기 도구 체비 총기기 제람제라 시기 명년에 제리 고주 급지 사계 신비 잠람티에 사세 내다타 총기기 급바 직도 제유진 계급 지난기 랑고로카 조계기 강고 동케 인자할섬 주요바타 내조라세 리추 전총 팔라 뉴제타 뉴시 제라제 전유세 这次新年中央农村年轻基金会共同平均农村年轻力库年轻前年接了年冬加密资助率喜马拉雅改为阶级熊浪干股他赛程度各准备沙子国为程度的铁动前年初次托为前列前女堂铁度旁边人中各位年轻前年三对六次程度铁退了三边配给那么抗力恩巴前边各共开进行图就有年度年纪重点铁
3: 六千六点八堂，某些天别某米堂，提醒某米能米切断两米多位多做尿堂。开了送去创业，来年十月初九号扩展签约前，三月二十四日去六十七次周年，连续不断投票了团结加入生。另外，罗县呢，抢到创业前，西北六零地区天空平均的前点，西北六零金融来贴不签约，他怕土创业堂总想。
2: 创作节什么戏？西北六零参加准时不堂，总去组织堂，想创的加的巨些，创作启动加的十一月节了，六零时期你就将组有些。中央这些都是五年级得及当时呢，年段加没资助率落掉脱，借用这些都是来供给，这些都是谈着月别来西北那段期空的堂，让呢年休天气正个冬阿家，多年前不堂。 这些都是谈着月别来七百那段期空的，其实写到你家他怎么他就写吧。这些都是谈着月别来七百每天，写到什么叫解决天安两门堂一坨之财。这些都是谈着月别来七百，其中出的解决天安了决定脱个。每天到俺家送双儿，你写这吧。清真前不了，每家的送双节再住几千有些。你对，这些几百块钱，三度收集级别。 对住老南区桂林桥区松江水业贴不着接不通，天天水业铁路泥水老怎么进？桂林人心急，索取决定谈不听言行。索取南天做松江铁棍夹起动画堂，透过瑞秀桂林铁棍仓都动画，往月堂兼职追求七十动画所，超忙不堂招有谁？陆续买了三个组春天龙安村中的白车时，你对贴不着接呢？中秋龙安南让给给陆续批给给。
3: 即三处开设水坝塘，年冬加密松竹立个，陆续买了三把热桑春菊，特具米菜炖肉食。年头，农事部新来创设部塘储备部塘两坨，新来天一节，两块开设塘，储备天一节开设节门外国同居了，你就自己塘吃中阿通西边，想着吃不食。这次新年前阿着，储备部专门从头创的，沿用其学校丢了一些塘，但是节约钱。
2: 今年阿只超级古百帕拉，黑龙江塘、南沙、河北、云南、广西少数个地区居住区，区个七十来，该有谁？苏州不少，全部送去你对两只塘。年冬加密资助率，昨年来日期女只塘，女就年冬日期起来温州来屯比较高铁，大多把这么些把铁没有呢。说来起来个，女就春江塘，天牛角了个车就了个地塘塘，昨年来日期江浙天牛桥就去就了个地东区铁不是。

0: Sehanamcho, Dililo de Tu Pu Rangyongjong, Trading Uyun Hengang Ki, Sadu Chumi, Ditan Dakje, Gisan Yun Yenshi, Kepja Nayori, Zhou Tunyu Rimbu, Zibun Mi, Sumdong Abdi Yenki, Sajar Tunne Chienki Milia, Dakje Chip Guje, Shido Chumar Chibina, Gaja Chuchu Ripke Milia, Chu Yang Da Tan, Tili Tan, Tumbekone Dungwe Kumchi Mebutan. Tichuki, Gajishibu Shiniki, Milia, Wimbin to Subu Chushoe, Nungtungune, Konzo Naja Yang Yang Tunya Tan, Tanashi Mibukam Shechua, Timi in the Tatun Tewe, Rengsiki, Shanga Chibota Masaina, Tana Miga Shelia, Nimukupsu, Guyukua Tan, Subu Shukmebatan, Tatun, Samukupsu, Ni Yabumakube, Nedunche, Mangtashi Tungu, Dinjiki, Nedush Kushar.
1: Nons. The quality Livoya, Chukusab Naya, the Ajan Ketchum, Tandan, Sitkar, me, the Tandan, Joy, Dinjaji, Dizamba, Dea Tuna Naya, the Lake Ketchum Shasha, Ridwan,
0: Darajisala, Mune to Yungi Toya Trulia, Chutunya said in Ananzu Sangmeda, Nawa Chimbutism, the Chimisi Betunda Chuchuchuchuchuchuba,
1: Lowell,
0: the Yine, the Dean, Ananzu Sushi, the Tanya, no, the Chimbusu, so the congested rest the Shubina, Jake Jason Alone, Kuba Shibina, Menchu, the Kunkaki, Dumzi, Cheva Shibina, Tasa Chunki, Mima Menkan.
1: 他说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够他能 미 숙시 디단디 소노탄 저와 친구 유배 문제 딘데스 능거 봐
0: 제지라
1: 세이넬레 만나조 수보야 외신 참배 축급 제디넬레 만주 숙시 디단이넬레 개발 친구 유어지 고년디 양 능력이 샤승길
0: 레슈자 당나 주투네 치제 다시 총계다 볼 차츠미넬레 디가이나 야조응을레 토제미 솜동 초경업 주자미 유배 딘데 시즈발레
1: 로원
0: 디이넬레 큐용네 솔로뇽와 타타나시 룽캄 친구 렌제디나 하장기 마와 디미나 로시부 클룽키 실제디 낭셀 호조기 총계단 도비는 치가자면 승이 매버딘 제지 임바자 마세 디토리아 사토르 뉴위 폭세디 치와타 타쿠사오 소게 있는 다난조 미수 부츠키 추가면티네 티웨 교고 유비딘 제지 도관라
1: 슈잔
0: 조디네 진네 다 미기 통도베 무주 딘제 쇼리아타 니네 차샤비는 옥 진목 지도자 바 기바 토키 렌실디 초아메

0: 베토네 렁귤 쳇디네레 자두 토키 미수부딩기 추디네 무미기 토네 쇼조야디네 사딘제 시제네 주 카니즘기 토네 수부 추디네 쇼제이네 타나주 추도 추카섬 나무도 비네 수보야라 무미기 토네 추쇼제이 하나주 수보 추마담디네레 다 총즈네 슈비네 페미 총문에 차샤비네 기바디야라 다 니메 습시딘제 레야르발레
1: 지지지
0: 디타 당네 진야 하나주 쿄요네 게바 페미기 요아메바 다 로치종기 요아메베 토네 추디 커섭 야고 제모도 비네 당나주 부규 누비네레 야고 스템베 제모도 비야다 당나 신 딜레 티둥게 수부 차셰 망부질이야 추 커섭 제모도 베겐게이네 수고 녀단 레야라 소그다 네주 망부시 퉁구르 발라
1: 제제제 학된도 처치외 여뚜거 리네레야 미츠게 다 무주 퉁제다디 당나주 남두 시엔다 두부이네 망 주두선바 다 티둥게 기랑기 뒤돌이야 추디 커섭 만남비네 야 가시 이네 당나주 처치 차베 긴게 수고 마디야 콘리야 조알라 수야 그 구유코야 다든데기 능수 먹고 튕고도 관
0: 지샤라
1: 그 팀이 미나 아다 튀규나 주균시기 전에 수비나 다 미수고야 구규스 내면도 다는 신기 륜주소 집에 걸이야 무주소 튕베 긴게이나 야 수부토기 추 먹부쇼 주유베 나와든데 시도관
0: 지지라
1: 근데 인도야 수부기 구규디 첨부 대사 매베 야 중래 하나 차례 난켄 튕원의 수비나 양아나조 수부토기 추쇼제디 야 뉴뉴이
0: ཁྱི
1: ཁྱི
0: ཁྱི དང ང ཚོ དུ ཤེས མེད པ དུ བྱེད པ ལ ཤུ ཙམ དུ དེ ཐེ ལ ཉེ ལ དེ ཅེ ཤེས ན ལོ ནེ དེ ཅེ ཆེ མོ དུ ན ཤ ལ ཤུང ལེ ཁ ན ལོ ལ ཡ ཆ ལེ ན ཁེ མང པོ ཤེ ཁེ རང ཉེ ཁེ སུ པོ ལ གུ ཁེ ཆེན པོ དེ ཙམ མེད དུ ཙམ མ ཡ ཤུ མང པོ ཤུ དུ ཡ གེ ནང ཙུ དེ ཅེ ཐོ ཡ ཡོར བ ལ ཤུ ཙམ དུ དོར དུ ཅེ ཤུ བི ན ཅུ དུ ཡ དེ ཐེ ལ ཉེ ན ནང ཅོ ཤེ ག Bekone Chudungwe de Kesem Chadugil.
1: Suzan, the Namju Toy Chun Chevy Nakonia Dwala Yanasuya Nansi, the Mimino Chigaya, Reni Kakombe Tuli, Sine, Dayan Chapchuaki, the Chen Serb Zamudoya, the Dressing Anazo Mimichilia, Suoya Chutin Dress Guri, the Nevado Tuzulia, Sikh Dress Chukas of Chowdy, the Japonia, the Yumu Ingun, the Red One,
0: Munejela,
1: the Dressing to Zamayina, Anazo, yeah. Jadi kerangki kakum tu mudo cep masih ya, tapi jadi nanda dige kerangki suksi ya, mati begi nungsu kerja jadi tunggu nal.
0: Lesel, tadi tiada ini le, jadi jadi nalo ne kau bersih bina, tuju jang ya cuma mudung bina, satu thali ya cuma cikin kimi suning kam tahan nasi, kemeh cicip cebe nusu, di nasi cero jodohan le.
1: Nas,
0: di jadi ini zaman ini satu kuliu cuali ya cuma cikin kimi loa tahan nasi, ningi tiga di ini, tangan tu tangshong si cikin nusu ni pingyuan si. 就是古鲁瓦了。那完，对呀，从那期间给米勒托有对咱爸伊呢，推动南罗里亚出忙不动不的呢，尽量长过单边能做点点推动完了。那是，嗯，伊呢伊呢，当然就屋头里点点吃着呀。伢说明那吃啥呢？吃不白干吃呀。米呢，他确实不对，他那水平呢，破完没得哇。那说起能做忙大事，从事不他，确定呢，可里吃些当然就，差南罗里亚这些吃个苦口里亚偏到个女不点点吃，推动古古幺的了，伊呢来看看给，吃吃呀，搞吃呗，应该呢。
1: Chu
0: di tan na lo le ya du che mo tu che je ta ka le sen do du che shu bi ne cha ge kul ku di to li ne le pen do che mo tu di de shi tong wa le.
2: 当然是下了。那对于呢，所谓给原始群众看了呀，陆军团的大，从我们那里呀。 那个那种狼人托里亚缺出不赢呢那样人一给地当天的虚伪呢来没忙不起来电马贵吧让四岁给样地当里亚给人切图不停这些用药给偏到你见有些些的话当然是下了听这一堆怎么参加呀能怎么让你给呢连接去去谈那么贵的呢苏不地谈谈这位云溪卡里亚托那那样谈地大狼人没有个托里亚全局图不能给成功的手艺是罢了当然是
1: 남초 샴리아 조알랑이니 게 무퇴제는게 소야 니 마다미노 수부 조적하리아 너의 친구 유배 거기 윤식하지 모두 쇼이
2: 넌좀라
1: 로
2: 당가 난 준니 세아디는 미리 손에 집에 급수 매도 미루 외에 다 추주 더부지 인도 잡아이나 만난 저 컨도게다 레롭키 쇼리아 튜줄이야 등진난 제니 야고지 고야디는 니 대비는 개심심면 줘서 게져도 와라
1: 문내지샬
2: 니제 인도 잡아다 넌좀라는 니게 참대야 你当你是某个不敌呢明日给苏博呀女子营业肯定是苏博与别国企允许你这几天给苏博呀母猪拿到了来用啊那地铁里呢这些是哪乱的快板是不呢唐托马啊那组但你马当不敌来吧呀女子所是不敌的是这些了那是前面推了呀你苦被推运的呢通常被经给呢来别情侣的呀当年所要不及没提被经给呢来别王在车公里啊那不清不苏博与咱们是 给别人的穷了我顶着几年来日下了嗯那是这咱们是那个那就千种钱忙着为那边难去就点给这钱忙多住对咱们那个那就七岁呢三年来说破呀给你个顶着几年来就住个月的钱我就拿下了嗯那是那是了你不得托那虚伪呢你也不没过不谈但当那些你马当不得呢我们那就你看的呀那边钱不输个月不谈但你也不过就得呢你看给拆在呀信徒开窍我顶着几钱住个月不谈你过月别个数
1: 明年去拍这趟，对面呢，拆些地马路，伊那了做土不顶这些的多了。那是，
2: 他开始去让给你的马当娃，明年呢，你也不去苦买别呢，你给拍长滩，他们说。

0: 등구 벽에 대모 시로나
1: 기랑 쟁이 들이 신네 많이 나죠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2: 디카르니
3: 헤니
2: 대종 롱치 년친 레공 백에 롱치이 대종 롱치 년친 레공 백에 롱치네 하나 깨상 몇 원이 된 워즈기니
3: Penjong Longchi Ninchi Lekong, Pyoge Longchi Ne, Tanda, Gesa Medo Lichin, Gozu Yin.

0: Ato begi shusha di ngana zui tui gyundo shugori si gyu sangpa shibal. Tepi begi ane ngana zui siri ngwiri ma riz. Di ina puzhu so ya benjo di pijue dan ya gi nubu yubu di liptu ya di riz. Teza ina puzhu so ya ke si su su gi ji yung tang yung kung li ya babche cua ji ge tu yubi na puzhu di li ya dawa li ya guwa mung ato le me bi nene pakbi ki cua ji ge tu shi. Ke si bugu di ngun cu ne ji ze ju chi ya gi dawa di nje ju yubi na bugu di dawa li ya chi nga yubi nene sisi di ye cha zang dor cai be 마치 김자나로리아 던도게지 내야딘제지 차주고발 제자디나로리아 파상부 응구티 봉예베 최고치스야기 감여디다 송배선조지 체솔
1: 타장시 당난조 차외토기 다지무비야야티 탄다 럽친 럽무충은의 차샤는 구부팅제지 쿠쿠려마시지발 다네다 팅제지 중야기 조티 광야 쉬므신 응제 김자나로리아 변조다 응외다 저와 유비 럽스디 하장기 다치 뇽차바 동부인바 팅제지 인도 디기나 네다디 중야기 중긴더스 차대동아 제산 디리니 송제 안 보초리아 안전나 껴버다세 쇼문도라 안전나리아 무사디 베베로로여다 팅제 쇼문도
0: 쇼발라
1: 다 이내랭아난치 안전나 무여지 타이네레 티바바 아메 라파니르야 딘제 사사 중주 챙겨리 라르 차샤비네레 소소리아 관두기 자라디 다치 용약이 라르야 왕치티 요지 마세 왕치티 안상게 무투기 체시다 배준월이야 주부유디 인지민지 스스스서 탐도 야우치스야기 로스디 게고고리 승기
0: 다장실라 당는 수리생이네 죽지 참르야 니서 지장이네 갸치 생겐행게 승아 지디진 셈바 토제나 쇼이나 난스리 제디네 추리진디 토리아 직다 요구 유도 삼바 키나 수키 시디 센디 셈베 제리아 편도 도 고비는 규고 나야기 로닝원의 쇼히 직체베이네 키랑키 규고 팅지게 단데 덥섭 나리아 츠리니웨 로친로마지 교토야기 로친부 요리 승기 근데 수 티링키 대신 주삼 다시히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죠 숨다다지
1: 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姑娘家的全书记。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姑娘家的全书记。
2: 三宝林姐， 공감상 대리님 편다 주비에 체인이 순이탕 진짜 개비에 체인아 레살하고지
3: 听听李先呐， 수교낭田总理 王群正气 대설 변친이드니 최기계부탕 제체낭为国탕
2: 란유청 등위급주비에 창송최초 탱주벌수켄 서규탕 총기카기 갱구루둔수 로규기 긴지차도코어탕 체두랑도기토니 나중에진 랑종기 차샤카 피계동위 나바사바 호타 뒤주인시 숨메코로
3: 펜션이지 차바토 양타베 시튼리 지도 주부타 라다르시베 롭션 롭스 춤제 사덴토통

0: 也跟你的剧给开战三个月吧也看明在当中三周年节接入你多年松了陪给也最喂天哪快出去接穿了休息啊卡几杯出个月杯出去好些局呗啊第一看要念了卡巴东大你不得参照
1: 中国古镇级开发东大沙瓦AI开发大呢请问我说的是老道卡巴用过去几天的食堂给个孙女堂龙珠级科室别老道卡巴也狂在体位去连年抗了配置给个别科室别的证龙珠切巧脱去了国人阿给教育堂恳请人心了国儿协同给你去教育十点两天中国地震级连年的配面陆镇堂说
2: 中国地震级云至拉道卡巴城西亚热了顶家雨了烧江阔热的卡巴尔塔安大忙为来去去了熊杰人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扛地是一桥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人在桥新竹林业公看不上谈得起呢谈得你们床呢朋友龙城年轻的空票给龙城起孙局的官队官将西北七日的前线南巴格修营阿里今年春休息
3: 이시양진이자스탄대비생기는예공감사안에이틴디리생기는쇼킹변조인팅디생규로군대군총시베리체난주여튼조위치자시바탄생규로군대시베낭첸카니차지쇼예무엘라남부츠주여튼조위치자시베낭첸생시나로나조니에치그냠뇽타비초디쁘디니치자세볼치생규로군대군총리생기주여튼조위치자낭첸
4: 생글링게팅디주튼조위치자시베낭첸낭므로신화성규칸에비외고주토폐기신친름팅아베라사네제당파르키뉴주슝람데사콘기님군뉴바체루친베고르크베친솜시니준쇼인폐기신친름팅아베라사네제당파르키뉴주슝람므도기타가른부시리외트도작용팀부탕니수마지싱테라사탄로게파르키종제디토블라람규치총세폐제조웨군뉴장체루친유시
5: 람디시비정제라지리십주십둔탕미시동초기신비표기신진람디응아베라사네제당파르키뉴주슝람티 제로니동자메니시쟁을유진대중이베체접제니응소샤르동톱진람티라사총기르딱지추대진총대키닝진에라세파르키뉴주슝람키지투디네네고속대
4: 허가총기를타는총삼의총대기공간에제당파티뉴주슝람내주소유배허가총기를타허가총기와랑콜레티네파타지리조주리앙아참통도치네람바르도추주찍리고르게미시표기신치람딩아베고가라프람용수샤동토바티람규기망초치리규규로답디하장치루침범하세람규기유고르타신조퇴레피제를구디톱네사공변조로뷔제토의피제조주로응아르웨구디톱유시
2: 대진총대신장총소리고토네네고가나폭람파라지리카시기최유시유미도지뉴주슝람샤동토바티초구딱지슈롭차라기규로람타통도침범하세김일하사릉월소뇨와타민칸덴바라티웨답디치루친송시시유지짐주슝람차와샤동토바티람규총세기퇴레피게조와르순쇼내유바디 대전총대대전총주수남타르게쉐마소비냠레칸총람야보메베강에체뉴유슝람샤동토베니외로니진냠레칸키로고침부사르두체베피게사부총유냠레칸키긴고와수남타르게기뉴주슝람샤동토비지종탄추제네워마종바라로지그용부케장골치여주타워마코등치겐신듀라로달용부골치중니 냠레칸키로다르피우종베용부골치니출학점제징기유지시 허가총기 차나종 삼미의 총기 성부총수니 신친 렘팅아베 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L.H.S.N.A.L.M.T 萨坦罗格西基金期批给了贵的东西做内列着西音别提熊蓝蓝聚集密追他速追清追接了贵马特别为了让将军金追见证天气只有艰苦为熊蓝图让过下东特别内送忙错其实就有了得的熊蓝坦者与国坦行走列所天列批给了贵这图面萨空边就是不测图为批给了二位贵马特别这些预备
5: 三个月广东南部的新出版厅新华生就是坑里边为国际图票据新青蓝的阿别拉萨内在当派的女主熊蓝下东特别萨空期年规女的切入级别国的快别听众你这是提示
2: 三个月下面的母体呢决定作为车站西北南团国际图古罗马主金都觉得团在新余都清晰快别我的社会给的总体行着快期这古罗素追马拉来团了规定单位国的通队是年准修个音
5: 也对于强当土西龙铁布的单位团你为卓心强将人气卓金土下坠土别加教给熊蓝托盘着粗翁切别所追的比浪过了他咱当起增重系统去了相当重叠起所追设计起点土卓不错加拉领去了补学了卡巴内军规加拉牛心预备给这种门面向顶着重组重组人别这古人所追求队协助设计起列队把街上去东山通知南去测试随把他日历性强求别卡脚心卓别团结地他年年咱们拉斯坦西子他呢将其解决被拉土脚给谁这些不是街上去牛座的三秒罗谢空了测试国外的总统机会别推荐忙不过的解决把下水把古人给没这些不是顶着重组提议总中堂把大激励加拉克咱们约不堂听啊重组人别这股的设计没别操下堂陆续说天在虽把七里股开过约不你体育人别能藏没干内图就是约不是干内铁大世纪我的社区给这种期马内脚不堂连内顶头动啊偏这七里动啊借了堂不如米的总控期行着亏期这股的手追马拉足用了女性有个规定当内重新投股的马脚特别他们密集堂行列天天天在重组同门密集对的重新他的这期手追梦是顶头堂也不是蓝大人物堂特别马内托为手追期干内了巧的给这种期追溯这世界娘这偏这堂这些堂牛肉节期娘来给你追杀了钱的卓具得不堂所追得不及这些国际节他们给你送激动吃过钱的这么追堂这些牛肉节的天空娘就了规定单位行政区域国际协助我们在特别历史前不堂行政忙做去亲戚观察的国马国土不堂领土不穷也不是没没想那么清重水重登记农票就这么特别过没钱的改造钱票听啊查到呢加拿牛个新的七十年国母邻居提示格不得大大也不明白他那么说了让国马车子你的国将会您局长开始国国际月大家重组了铁杆的九十几月别尽管是军规民在堂作为国界所卡巴的女子您送咱们亲戚国家的这个月这些不是
2: 中国这次超过参与公司培育人员将给这种研究公司积极经历百万准备他将给这种投入给我所决策年日日参与启动阿比举行的年度革命军阿帕的忙度前的给这种技术送他成军机帕瓦他故此阿东出给了咱们新不提推送了给这些技术送他成军年级帕的主要把这所主下东特别的权威偏帮我特别这些就是参加了特别所追人体他去年给主角体外的那群友得的体呢杨行给其为着蓝托给女儿给我唱美你的各界列主他卡这的美主角给女儿给设计卡多银把他连命没当我本卡电波没不见呢各批人就你写许不切脱的动位先恰的个月年轻体制他就恰接给这种体广东三届经济团结会大前年，总人民农事局主权官办团委开设计，去年协助来南的每日日、大瓦日日切断来南的可是高热激动周期月。铁蛋切记，创作人民协助设计的来每日，古罗麦橄榄路边拉热特前年， ཕར ཐབ ལམ རྒྱ ཆེ རན ནུན དེན དང དེ ཇུང ནས ཤེབ ཤུ བ ཡིན ནས དུ བབ ཐུབ དང ནས ཐུབ པར ཆེ ཡོད གུ མ ཆོང ཚུར རྒྱ བ དང ཁན དེན ཐུན ཚེ ཤང ནས ཆེ ཇོ སུ ཚོང བ ཆོང རྒྱ དང ཆོང སེབ དུ ཤར དང ཐུབ ཇོག པ ར ཤམ དེ ཤུ ཐུབ ཅེ གི སུག རུ ཆ ཅན ཤེ ཆ ནས ས ཐུ ཤིང ཇོག པ དེ ཤིང གི བེ ཚོ བ གེ ཐུབ ཆུང ཡོད
5: སང ལགས ཁོང དོ སེན ཆུ པ དེ ནི གོ ཅུ ཐུ གུ མ ཇོ ཁིམ ཐུ ཇོ ར ཐུན ཚེ ཤིང ཡུ ཐུ ཆིན ཤེ ཁེ བེ ང རེ ས ཁུ གེ ཚེ ཚོང ཁེ ཤིང ཇོ ཁུ ཁེ དེ གུ རུ སོག ཇུ མ ལ ལེ ཐུན ལ གུ དེ དང བེ གོ ར ཁེ ཐོང དེ ཉེ རུ ཤུ བ དེ ཤེ ཐེང དེ སང ཇུ ར གོན དེ གོན ཇོང ལེ ཚེན ཁེ ཇུ དེན ཚོ བེ ནང ཚེན དེ ཤུན ཚམ ད ག ཤ གིན
0: ཐུ ལ ས པེ དུན གུ གི ཁོམ ཇ དེ ནེ ཐ
2: ཅི དོ དེན བེ ཕན ཇོང གེ ཕུན ཇུ ཡིན་ན་ ཟེ་
0: སང་གུ་རུ་ གུན་དེ གུན་ཆུང སང་གུ་ཁི་ 파츠
2: སང་གུ་རུ་ 근데 근중 སང་གུ་ཁི་ 메론
0: 다르키키 센시비티티 근중롱팅 옌천리고 그외롱팅키
1: 상하 다들 유세
0: 상큐 초드리세 상큐루 근데 근중 시티시
2: 생활인계 단더키나츠 센신벨리 젠디니 변종롱친 인친레콘 벽에롱친키 생규르 근대 근종시베 생규르 초두리 젠디지
5: 레젠데 이신양진라 탐 변종니니 내조 총길 하선이 되게 전년람 토니르 주신유 샴라 나버츠 모티체 안절리진 신신나 교과수기
2: 샴라 나버츠 생규 근대 시베 낭친 신신나로나
0: 근대 생규 타예 갸손네 근종 노홀린니 키엘레
2: Sengyur Gendu Gunjung Le Zinki, Sengyur Gendu Nangxin.
5: Sengyur Dekang Jisuo Mengut Han Jiwe Suyi Sarbashi, Chuyship Chungsha, Xiamle Tegur Ki Nangdui Xipzhe, Yixian Jin Lanne Lingye Zho, Mungzhu Nekshi.
2: Jinda Dunbe Chi Sumchi Suo Jinyin, Gesi Jigab Khan Ki Gyunle Chungdu To, Dekang Ki Jisuo Mengut Todam Suyi Le Sojo Gyu Gor Ki Gesi Jigab Khan Ki Dengbib Jibar Chuyship Chungsha. ཁོང་སེ སུའི ན དེ ཁང ཅི སོ མང ཡི ཁེ ཅི ནུ དེན བེ ཁང ལེ ཆེ བ ཐ དུ ལེན ཐ ཕེ ཅོ ཁེ གོང གྱ གེ བ ལམ ལུ གེ ཁེ གྱ ཆེ རོ དང བ ཐོ དམ ཤེ བ ཤུ ནུ བ ཐོ རོ དང བ ཆུང མི ནམ ཅིན ཁེ དེ ཁང ཅེ ཅུ གོ ཁོ ང ལེ ལེ བེ གོ ནེ གོ ང ཅེ གེ ལང ཅེ དེན ཡེ ཐ ཅེ དེ ཁང ཅེ ཅུ མང ཡི ཁེ ཁང བ ཉོ བ ཐ ཁང བ ལ བ ནེ ཁང བ ཅེ སུ ཆེ བ ཐ ཁང བ དག ཅེ ཆེ བེ ཆོ སུ ཅོ ཤིན ཡེ བེ དེ ཁང ཅེ སུ ཐ གུ རུ གུ ཉམ སུ དག གུ སོ གེ ཐེ གོ གོ ཆེ རུ ཅིན བར དེན སུའི ན དེན་བེབ ཆེ་བེ དེ་ཁང ཅི་སོ མང་ུ ལེན་པ་ཐ ཕེ་ཅུ ཁེ་གུང ཅི་གེ ཆེ་རོ དོང་གུ་རེ ཐ་ལོ་ནེ སོང སནེ ཁ་ ཁེ དེ་ཁང ཅི་སོ མང་ུ ཐེ དེ་ལེ ཆུང་ུ ཐ ཁང་པ་སར་ཅི་ གུ་རུ་གུ ལོ་གེ གཱ་སོ ལ ཅེ ཆོ་བེ ཐེ ཤིམ་ཅུ ཅི་ཤིན ཡེ དུམ་ཅི་ ཆེ་པར་ཤིན་ན ཐ་ཅ་ཆོང་གེ་རེ ཆུ་ཅུ་བཟམ་གེ དེ་ཁང ཅི་སོ མང་ུ ཁེ དོང་ལེ སི་ཅུ ལེ་ཅེ ཐ ལེ་གུར ཆེ་དེ མུ་ཕུན ཡར ཆེ ཐ ལེན་བེ ཁེ་གུང ཤེབ་ཅུ སར་དེ སོ གེ ཐེ ནེ ཤུང་ནུ གྱ་ཤིན ཡེ ཅིན nga le hla we go ne du kan ki ze ju ne ba dun be che de mang cho yi ke bin le ge nen chi xin yu bi sing ling ge zem ling ki nyu zhe jia lam ki su bi pu lam chi xue ge chu gong lam tum de bi tu xia xi de nan tian ti bian jiao la ne mu zhe ne ge
5: ni zhe rang ge ki rang duo xi zu che be zem ling tuo cheng di chi xue ki nyu zhe jia lam ki bi chu de ni ti da jin ki de ju ren chong zhen ga zhe ne sa tong an ni ba de jiao le chong min chu ne tai zang chong ji par ki nyu zhe jia lam ki 디주 폭람키 추공람톰 데비 톱디 뉴주 자람키 메고르키 추주시 뉴체지리 숨경너지 토네 디주 주웨 멍시 띵부띵 협시 총민 추네 대장 총기 파르키 디주 폭람키 상하이 총민타 장수 대장이 디주 제신 폭람키 지링체라 동미 집시타 차 닝아 예버티니 민가라 랑게기 조준키 체시 토제타 아준기 거지 체슈키 디주 주웨 뉴주 자람키 폭람리체 제시 힘시 생략이 진짜 주바라랑 게 기소준 레리키 뉴트럭 증리 된창티 PMI 야차 10주 시부탄 정중 니시샤 샴러 티고르키나 되십제 이시안 진라네 이제서 오드는 시
2: 예급 동지주 10주 레리 딱제디네타 중국 소주탄 뉴트럭 냠제 현저기 캡자 제베 진짜 듄베 중국 소준 레리키 뉴트럭 증리 된창티 게제 10주 시부탄 정중 니심바티 다와 콩말레 야제 찬지탄 정중 지차 유브제 로규기 정신의 대비는 로마치외 진짜 듬바자 최제 토신 체주 배와타 다능신 초라소 규제 정신기 슈겐 포배왕기 수준 레지기 뉴트럭 진리 된창티 더더루 중차 유브제 탈뢰다와 듬바라 랑게키 사제 만치와르 최제 중토와타 사제 망부로 남기 덴베긴키 수준 레지기 피게 콤드 다와 콩말레 중고도 치마타 킬레기 튕기 피림 덴츠 대자미브제 진짜 뒷바라 랑게기 수준 레리기 군유 사베 아르신 게게기 피조 상부 균균 체유 라제 토위 수준 레리기 뉴즈 진리 뒷찬 테게 쟁어 중어 숨타 청중 숨심베나 퇴게 뒷찬기 더두루 토뉴미 바티 게제 응업 중업시 연토 콜규 된부 중와타 나도 사베 뒷찬 아르신 게 쟁어 중어 숨예 균균 톱샤 Sengalhingi, Huang Yan Ling Chen Gikub Rinbe, Rengchung Songyong Kuiki, Todam Chidab Jamsha, Sibjanang Twenty, Benjolane, Namblingelia, Mudrinagaji.
5: Zhonghua Mima Jidun Gikub Ki, Rengchung Songyong Kuiki.

0: 其随意他只有电笔皮的松今天给别切经营冷中天空部他结构能力他自当去中国错到年到去海南行前明马西兄接起年不接头黄岩林天结构人别人中松江科技头当切的皮吧这么想黄岩林天内长接起中山林总特念行铁里推梦梦音别取旅插队健康麻辣汤米色起色系出别不汤日别扩不能地见他假嘴日别经过所扎起行动了年为经过所差忙不切不了配送错别经过那么人心汤日滚别米色经过讲学习 接下来你到下面女婿在俺刘金的古巴了解释几级康启红颜林天结合人别人中松江区三土军巴的超前规呢没断切的脱单这些推过仓土动画他人中松江区他这位绝别听给几个几切军拿错了大动听就是切手切入动画脱单切的卡团局图别给你解切呢结合人别人中松江区组织他脱单起去在军队脱了动位浪下团局是 脱单切的不能，昨天脱单去南水塘打酱切的，接近去跟着说电笔切越近，全团进卡居住越不是。脱单切的不听不听呢，解释几级康去千个格林去浪家团聚级别切的开进是一么塘，红颜林清去人从健康麻辣去那么人心塘，电笔人心，军队人心借松江切居住团宁开进的越不是。
1: 这有点天气，脱单这些嘞，脱单切的团军人的七八了，组织起的，金刚可以松江去跟着团军人不谈，越南进去，我们去年的谈，但是七零七南水做不谈，推过长途动啊，加州团工来的是七零七，接驳谈金刚松江拉斯车去来团，军退别话，这些都会过来，红叶凌晨接个身边，人从松江可以组织谈，铁来脱单也不切具体的下，让中间天天杀鸡团工去出去我跟谈。
2: 人塘帕尔梅团来进去六十三百南场六零打个坐下，下面提过去南端西边一线进来呢，听见错我只能是。你家北京天天三节天空给出去我跟他人塘帕尔梅团来进去六十三百南场，我所别个坐下。天天人家将参加天气南场一百团之六大七个团，看孟伟国吃，你当团给解决单呢，六大的七元六十米不是。 南昌天天人家将新竹村里看新来团在三十八塘，三节村里新竹看看内车的，毕竟所从六千塘，中国三节年末所来新竹看所艰难去，来电清晰千八，就他念头搞出七八塘。天明有内三段天天天空给城西最准的，北京来南团来给六节就在桥阳内拖着动七日。南昌天天单前边团来批就了唐伯仁米八塘，内塘这样各具团结，三段桥路。 在项目所肯定天空的米巴塘，西侧被连南六寨新巴塘，天空秋队批准其在马瓦，苏南人塘托为团在扩展米塘瓦所给南团的命令，各自对外六寨去各追巨人点兵啊，各自切多。生个林给让将给超过境内，先把了人类越过卡的南寨了兄弟，决团组全部是人类越过冷天集团投下，西边两团体变叫了呢，林给从我追那个谁。
0: 你晓得，今朝我们同下面女婿走路来中国乡巴佬人类越过了吃的那只结果，四川新界攀枝花虫接土鳖行，人家叫人类塘越过了天气超过真的修个塘，地界一片江，这是地雷，北大了密的，吉兰尼吉西塘，吉兰尼吉谷，吉兰松吉团，吉兰松吉街，吉兰松西古街了，吉兰啊，西中都切的，人类越过了天空做基地团文件的前呢，也用其越过拍到天际来把它，才看一了抢先把它上水面去，等着学习。
1: 温州路我最从头到，北京马的脚边边，北京南部加镇塘，吃的那么点儿去，吃了吃完牛肉汤，肯定没到了到啊！摊子们过去趟，前几年吹起不起去，决定作为冷天全部西头的，给咱们冷就去，配送草边人从镇江塘，那么人呢，地推前越不是，怕咱们提大去，镇江配送草不汤，人呢那么点边，虽然汤云南去太原冷的汤，地推他们下不来，有可能冷的去团在麻辣。
2: 推门托出去不是？生了业，老板的给对个人协助通嘛，共启动你们些吧，拉萨的车顿切下，铁锅鸡难对写着，一线进来呢，听见错我真的是。今天给别菜，你引起过么着？老板是给对个协助通嘛，共启动你们些吧，铁盘中对个康先托车顿切行，听你老板的车顿通嘛切接，拉萨的车顿切点汤不赢不汤，推门嘛引别老板忙水路个汤。 几千年坛点被陆军人啊去登记的，点么错了？没什么规划，啥都日子去点么随便写什么都。车平天南，河边许诺马亚西塘，松马大曼去两万左岸都前来。车边玩去跟着司机，车边你玩的年纪不大，也是特认同那么周围两把塘，年纪再过了七九十也真就跑遍。 초배 와르키 겐다 양도 토네 봉번 냠시기 김시 송웨 이교러 넘지 덴베 덤규주여 카르데토 양규 렘퓨 제셈 스무타 닝도 첸부 자워르 고괴키 진염 덴베 남바 양양원에 초배 메부츠 퍼유 딘송 제베 학삼 스메기 제셈 스냠 퇴병원유라 로규기 추균 지문나 초바지 먹추기 성신규 징조 토바타 지로 체동급계 주주 랭알로로 랑게키 미리 응업중어주기 최수추네 시대 초와사부수바타 법의 부주추 미리 카기 뿐다타냠토 지도 댐베 김시 준비 뒤럭기 남방춘유 최뜬키 권의 주파라 법의 망수 루카르 조울체디 갈대 규제라디네 청요 미리기 릭내 균진타 강청사디 미리 카기 망초와르 핀춘 따경타 심툰 냠내기 미리 툰지기 닝도 쇠냠 퇴부 춘발체도 생일행계 랑종기 사두 신주마부 청유미리 따고 척과 카구부 유난토 도시 비리 제발 규도 시브레낭 트윈티 벤조라네 남발행계리야 무주능지
0: 녀자라 랑종종기 사두 신주마부 청유미리 따고 척과 카구비 독튼 제굴 하사르 소신 시림기레 제바탕 망초 시브주레 초비 따고 척비 진대둔비 체 뉴슈기에 니네 진대개비 체 군인파라 유난신추도 균이 투윤인 족섬기 도시 제굴비우시 타딘기 다십 초반이 종용기 총기 탄서구 칸에 용의 게리탄 뷰리 멤버시 이리소 미리망부 튜미리 초바탄 공미피의 치원이 총조탄 디구 울리니 생각기 공미탄 미리 튜지 약튼기 비상 튜미 시림기 미리레 튜미바치에 샤다임시 독십치링 따고로 초바 유년 까마 막제 록항기 로규딘즈 강탄 부활 미리 튜지링 소수 따고로 롭종 제주탄 미리 튜지 약튼기 롭소탄 예지링 록기 롭소 긴감 시비 조정 정습 탈계당 대신 타잠 디지 정수 조정소 전에 개봉을 미리 비리 등습 제주임시 생리 탈의 표기류 제진소 기세기 당마 당부티 튼샤 시대랑 등 이시안 진란에 대개소 우주능시
2: 회랑경정기 급주피비 류제진소탕 급초비 미리기 수균 류제진소기 세기 당마 통마대 튼샤 태양진대 예배 최승님 회랑경정기 급주피비 류제진소탕 급초비 미리기 수균 류제진소기 좀디 보류 남창기 화채 좀디 보류 미게르키 진도키 터두루 시그즈 총기 시유 좀디 보류 주기 칸토니 엽시 허허총기키 튀미루카키 포부치링러 세기 당마토바타 디니 급디 류제진소기 세기 당마 당부대르샤 생글링게 랑경조 남시리 콩기 튀기기 남시 응원다당월시나 사고디나 찰슈 침부도 시브제낭 튼티 벤조라네 모주능그시
0: 진대계배 최인인인 랑경조 남시리 콩기 튀기기 남시 응원다당신 마웅니 주신 랑정수 차르슈 응원세 퇴배 치료 조기타 닝지탄 시제 로가 하사제라 차바 총원의 등외 바로 법규타 사자카지라 차바 침보 법규 로주기 서버 포사라 차바 침보함 자제라 법규 대린 너주탄 참도 시제 하사 로가 소수 니공 예배지 뒤동키 자자르탄 루자라 법어탄 하과 침보 개바 새로와 법어소키 남시 딘주리도 남시 딘주 昨年我就学比呢今天给别请俺的去过年爬了现在罗局堂罗给罗局宁织罗局界了恰巴穷我的定位爬了跑去堂铁定罗局去色不马斯了恰巴清不好查起了跑去我的堂强调罗局了南天的恰巴穷我的杨呢主家了跑去堂撒家卡起了恰巴定我跑去天明给撒家行大了定不忙不跑去堂撒家卡起了推家了跑去 今天改变在军内在中年年爬了，人家罗局堂现在罗局，罗给罗局，我的去农局去了，恰巴穷啊跑局堂，啥家卡进了恰巴中文的七位爬了跑局，哈萨堂罗给乌下了局堂，农局土南西天的恰巴穷啊面呢，住下了跑局堂，天明去啥家闲大了，金巴忙不考虑局堂，啥家卡进了推家跑局里头。
2: 三日夜，吉隆尼东亚美女婿资助旅中国平江区喜马拉雅街位街区，熊南港高速公路东段北站错二百站左南，湖南错路恰个头下，西站两段一线进来的天气错，我这里是。今天改变七十五年吉隆尼东亚美女婿资助旅中国平江区喜马拉雅街位街区熊南港高速公路东段北站错二百站左过错吧他，港高东看错车松村镇江区去，在了龙年团队。 兰巴图中国七最小的虫子区拆解错过虫子区内，谈就光不简单从能开头就计划它。镇场地基人拆了，建立给他艺术资深学生院舍。镇小不南城松村区给镇南托团队区队，几百棵日坛，唐藏开出，都被拿拆拆给那位虫子界统土别。 真修不错在这期为真都的学徒抽松去提莫莫因别人有的样子都不穷于真都差不切为句真都你把的没给起安唐不能送不他一些真修不要学让给起真修不要学他们动有要学没给起从这历史界给恰个顶天穷下今天给别七十年真都是铁真他们送别真热他是九年他是从一个为真都是别个出下真都是铁国祖师堂就这次参谋破绽不得了汤金银把他真参给几人才了几里估计可惜了咱们也不是三个零件如果从给起真主清洁才决定马丁切下是真能团体变作难的我就能够认
0: 你家的如果从给起那么多钱呢让我的兄弟是给对马的问题是给我们是铁铁卡居民族会上的卡居也不是人家前为让我的定制真主团体全部送你预备교동체레신의짐주니도비람드웅의디기낭뛰마라람주르미척바타칼로의체리마교공콜람담거바타람웅의기주된천다시리짐바레무이티리게니람주와타디게낭카주와소차미롱와타닌가치웨랑고로동의곰시잉바타렌군낭토니댄자타시베댄베고니랑고로당괴비친구슈샤생리게조도이신아지라니게지놈진고치네주사슈시텐제소무드능시
2: 在国空马的二日堂一人玩着各批人客拼出轨动起咱们下巴他穿着南邦西路的青年给金农人呀马恰又不是天哪纽约给农人给家阿他成军你恰巴他布林台农人给家出他成军给给恰又不是这次孙年一些牛从团咱们给金农人呀给家出他咱们恰又不是在国地的二日星期中那冲不也在国孔面生就都成就地不一定一人的轨道明确被每天预计以及被玩定全年给在国地三大瓦地这次孙年日过三百全没有钱预备那最提前期这次孙年一些牛从团咱们给金农人切切吃不谈恰在各批人也在处理给予在国孔马的给金三公帕瓦他没空恰预定今日在前几天，在国空马的给金农人切切的吃瓜田，为了整体销售额，出门在三只西路都签约金。而日给陈娘子送交五连客，为了四句阿瑞他们的单位，我把羊马住请不他。而日普连客永不吃瓜田，给金四空，给金来过他，成军也有破局的兄弟给别。文讲，每个人狂所来给国库对咱们的家头催把钱不谈，他个能行门为热锅的气球给我，在我恐怕的感觉这趟成军鼓起又不热。
1: 新的鱼缸品种沿了鱼缸及鱼品发展，国的同桌的热动来接，品种的年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沿了鱼缸，
0: 三个月。三百里对天地品种龙天年的来光，票盖龙天气，生就了关注观众席别来在哪，彻底随便哪段唱啊，你必须先不言。天地来天气，总体进步啊，你们才能拉他，是不是？千古难给你，你们才能拉他，菩萨这么的拉你是。

0: 메시지 자 이내래 샹 아원 샹 게 미쇼 루트 소야 요 말이
1: 어 아원 샹 루선 자 아원 루 양가 룩스레
0: 제리 아원 샹
1: 아원 샹 마신 메디
0: 어 아원 샹 미쇼 메디 신다 게 페이지 다 근저 소레 건조 롱부디 타림부 상해 규
1: 어라
0: 제 디디 랑가 야고 메치 아니 디 균데 야마 주디 깔레 카부
1: 어라
0: 람타 림부체 아니 자다 디게 야고 체 메디 아니 아원 아원 샹 간제 소리다 샹딜 에 중국 조 퇴야 경제 가린스 아원 샹 그런 님만 루디웹체 아니 자다 추다 디게 기 균데네 야부 회자 아니 그 아원 샹 초아 제토리나 사치 신달 답해지 짐주기 다 뜻디 매자 아니 루디 파 좀 못지 어 신다 게
1: 야게 도모 두서
0: 어 야게 어 파 담도 주 요 못 움직이지 아니 뉴뉴지 차브리
1: 그래서
0: 움직이라
1: 아 디주제 다들 로그저지나
0: 동자시
1: 지요 불로도 물로 가고 또 매로
0: 어 불로 물로 언니 룩주 생활배
1: 어바 시자 시자 아 디지 남부시 거바티 공시 서치베
0: 제 공시
1: 공시 남부 서치로
0: 공시 남부 서치 창자지다 킬레
1: 킬레 킬레 넘어봐 아 디나 지 루스 나가 니요르 송바 지네 소베지야
0: 어
1: 니네 갸소
0: 갸소 어 규비단야
1: 규비단야 아 조라디 제 아완 양가 로기 규비디 마동비에 체도 아디 콘스티투 나브라 아 치네 지 갸소나야 디다 지 징소나야라바 미마 용보 규야 지 미마 가 규야 아 디게 지 드론조 인네다 어 종인나르 디 만족 용보 펠 빈디로 컨디팅이나
0: 아 저 균대게 아완 양가 로디 아완 샹무쇼 뇨에 메자 아완 샹네네 안 저 추 뉴제 근데 체리가 락젤 때제
1: 소비나
0: 소비다 이토네제나야 양가 루디지기 균대기 가서래
1: 규비디페 두부직제
0: 규비디페 두부직제 아니 디가데 망초기 초아 용보토라 벤조지 벤조토이네 자 초아 용보토리네 롭교데 용부치
1: 로직 드레스나 페르차샤
0: 벤 차샤나 아주 로담 메르 모레 망초기 용보토르베나 아주 차샤나 아주 로다 lo mere ngore hanzu dine lu ngapke hine zha, jekton hine zha, kunzo mangcho lo pa zhe dao nga, kunzo so ju, hanzu so lo zhe yor kya. Anzi ri.
1: Da sui bi sui so lo di zhi mangcho yungbo chi xa de
0: la. Yungbo chi xa bi ma tse, xian hine zha, xiangka hine zha, zong si xiong hine zha, zong si xiong ge kunzo ya rupyo ge cha ge hine, din zha zhe nang yor.
1: Si le si.
0: Lu ngone xian nane hanzu nimre re lu ji ga, gom ji da mo zi ge ge che xie.
1: 아
0: 아, 건조야 당가 디버룰 솔디 안주 바지 이제 얘기라 디터네신 양 만족이 초회 변조 있네 저 디토는 접교대 중국도 가
1: 오르바르바 비슷한 루치 검지도 모스크지 모스크
0: 모스게 원제 모스게 체시샤제 아니 더리리 이네 저 당가
1: 그
0: 용수 당가 체시샤제 아니 이제 건조 소가든 거
1: 지당 찬용제는 미자치 가즈드레비나디
0: 디 안주 세브스텐 키메데
1: 아주 루몽뉴르바냐
0: 루몽뉴체 아니 아주 제두 삼바 컨제스트요스 다 천지디 신수제 다
1: 냠데
0: 냠데
1: 종주 대블 종주질
0: 종주장을 파제 종주장 그 천장기
1: 천장기
0: 그
1: 신질에게 천장게체
0: 어 제게 만제체
1: 미자 로그데 고스자 부금에다 디 미자 소세질 더지르바 로초니다 지그 디게마 줄 더지르바
0: 제제게 안제리
1: 아 데네 마보비아 응지어바 종주질 마다냐 스타 데네 로소니 디 지단제 그 저스 주기나
0: 니 응외네 시엔나 종주질 치 숨주 가져래 진사이
1: 쳇숨주 하야 쳇바 그래서 나때 좀 만져래 용보지 용보로
0: 어 쳇숨주 낙지 제배강 어디 디네 좀 시숑기 차가 쳇주시는 게
1: 아 쓸었어
0: 언제지
1: 알아 디네 루스 세비 솔로 제배 맞아 좀 시숑네 작지네
0: 어 작지네 어디
1: 딱 작지네면 더 컵수스네 지지기 기르바
0: 컵수스네 작지네 다 상전 켈레기 디 레그디 마르벨 어디 코 뭐네 시디 삼바 아니 좀 시숑기네 장주 리우이네 자 창마 乡村 캐릭터 레그 디톨 로뷰 영향 치도 언젠 저 망족 변조 토 로뷰 저 중국이
1: 알았어 알았어 아 저기 양아 디스노스 봐 지금 다 로디 지금 체리 다 튜비가네 소비
0: 제리
1: 지금 예수로 이건 안지 체리가네 그제 소비 남지다 아직 다 가지 니만 수준기 소다 저러 등이 바로 해바로 그리셔도 했다 루디 개폐인데 자 아 샤시 계야인데 도저도 안 그러고
0: 아주 괜히 니만 수준기 소로 인원의 세빈 루 카린스 짜디미죠 아니 에 제가 짜디는 미죠 시다 기계사야
1: 말 자세 주동 다그발
0: 제리 아 주데 카린스 다른 게라기랑 뭘 쉬는 시 제가 담바 마체 출로연도 안 주데야 아 근데 소래 진슬려 어 슬려
1: 진짜
0: 어디 아주 제링 외네 시 독수 수고르 어 접도 체 아니 나가초 나가가죠 나가데 초 루루 쇠제 아니 맞다 만저 십시
1: 십시
0: 쇠찬
1: 다찬
0: 아주 루제 루딩 외제 루루 들제연데 루디 샤신 외네 시에는니 자치 갸 어 샤야부 딱한테 소리 샤야부 참 맞아 아니 루돕 슈크첸부
1: 어 루돕 슈크첸부
0: 아니 루기디 삼바 루초기디 기 갖고 매 봐 굉장히 뉴봉원의 편토 동기기라
1: 그래서 진에 루루기디 이제
0: 기디
1: 샤시 첸부 기야다는 거 라
0: 숲도 첸부 참
1: 숲도 첸부 차
0: 언제 기
1: 아니네 저 루기디 대부 아 루기디 대부 이거 루기선제를 간
0: 루기선제 기 루기선제 기 편이 같이 다 그래서 같이 가서 맞더니 같이 굽죽 ཁྱི ཕྱད མི ཁྱི ཚོགས་པ་ན་ལོ་མ་ལོ་མ་ད་དེ་དང་ཞེན་དོ་རོ་ད་དེ་དང་ཞེན་དེ་དེ་ཅིག་ལོ་ཚ་ཚ་དེ་དུག་ཡོད་ད་སི་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 다 민래 어 양가 룩 추규기 미나
1: 아슬슬
0: 추규기 미나 어 그냥 일이
1: 아슬슬
0: 다 그냥 그네 신은 네 아샹 나기 에 루망 슈치
1: 아슬슬
0: 디제기
1: 아슬슬
0: 디제지 얘기
1: 그래서 안 마음 이제 배겨다 해서 봐
0: 제제
1: 다치 어 공스 자체다 이네다 루다 규부베야 싫어
0: 규부베야
1: 슈르 쳇다 이네다 저거 최초 그리니라
0: 아주 단도 최시딘 무투 아주 단다 체력이 뭐네 시두 아와 양가 루키 루지 루닉 락제대제 데 무투네 아와 양가 루키 균 수준기 다 링네디 맵 마차베 치도 아주 무투네 후르주다 비주 제제 근저 소리 디 균네 땅약이 데 삼 디스 유기라 체시 체시드 주
1: 루드 저 루그니 지그레
0: 지그레기라
1: 아
0: 요새 요새 요새 뉴뉴인 게 이렇게 지지리니 다 루치
1: 어 뱀매 통 진유 여버데
0: 어 리글란 지리
1: 다 드네 제리 라제데 베제단 지르다기 찍
0: 어 갸죠 계주 갱아
1: 계주 갱아서 찍 루치 루니 게 두그레스
0: 어 언제 언제 그 체시든 체스네레 소 투르게
1: 라세 단도 여버데
0: 찍 단도 여 니도 니 성니로 그 다오급에나 주디네 루출이 前不恰恰的虽然都不接前不恰恰的工作工作工作路刚行当的第二
1: 你这里
0: 行了前日杀对给他拉在手吧
1: 对吧
0: 对吧对吧对吧对吧对
1: 吧对吧
0: 对吧对吧对吧
1: 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
0: 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路用就给
1: 米
0: 藏店，米藏店做样子，今天给村里啥都去。
1: 那
0: 这里工作几
1: 拍了，
0: 工作拍了，工作拍点，人家钱，工作给钱里穷酸了，俺就没听呢，工作给路用嘞，路用嘞，大家说嘞，
1: 家
0: 具单呀给，确实得有一个。
1: 俺是讲路的，他这我站的马路这个吧，路
0: 是
1: 路你这里是的。어디차대요
0: 어다자기면에신이탈상가생활을
1: 어디얘기
0: 야내가
1: 저거기제도마루르고루마루친사라지가니기는데뒤진인루지룩지르바
0: 어제다뒤진인뒤진인아와양가루디루지룩지마체로니르룩지아넘주졸르딘제리
1: 아저기는저다라제치면
0: 서아주디네초형배고주네디
1: 罗热热，
0: 罗季的罗尼，
1: 罗德
0: 一年了，他还是过吧？
1: 过吧，罗德季
0: 吧。哦，这个，
1: 罗斯罗斯，
0: 这个他，村里啥东西，这是李主全是给了。
1: 罗斯罗斯的，他到老乡罗的，我告诉了，他这个就不比啊，手切猪啊，
0: 手切猪。
1: 罗的他东阳的卖吧，
0: 对
1: 外讲了要皮切猪啊，那这个损失三百两头吧，
0: 对
1: 吧？这个他讲村里给了这个，是吧？
0: 对对，
1: 罗斯罗斯罗斯。而你那说一下叫路桥了吧？他全部白些叫的，他这个路基路尼基啊的这桥了吧？他那不见了，啥不下的了吧？
0: 是的，是的。
1: 都是俺这别大概那年年了呗，俺那这庄子好庄稼，因为这的这个，给这几个那的。
0: 俺这俺这木头那的年年，得亏树根采些它，树多给它，那么就给俺路养个路的树多采些了吧？
1: 好了吧？
0: 得大大裂的呗。
1: 听个对个，听个对个，听个对个，
0: 我得得。对唱的这些呢，啊，可就江南那扎快呢，年年都给对，
1: 啊，
0: 这对，年年都能的压岁了吧？给了，
1: 啊，
0: 这样子种，这几个嘞？
1: 那是那是。
0: 中国那些呢，江南的成都嘞，这个宣传会错不嘞？养个露天。
1: 这扎的结婚这边呢，
0: 这扎结婚这边，你你忙起给他，你妈一那肯定受不了的，种的全球了吧？工具种死。 ते सुचे के दे अंजे लुजी हे हा गुई जुमा रे जमा
1: और बार बार बार
0: ते आ जो जे के
1: चिटा के
0: छेगु जि पेने ने जाना मी योंग जो यो गोंजो जोले अंजे के यांगा लुजी के
1: ये बा हा गु गोरदा
0: ओ थिंगकों जे जुए बा थ छान जे जुए ता गोंजो या तेंगु मारबे के
1: अंजे
0: के जिटा सु बि नि ने
1: निबो तवे
0: निबो अस तु मुने दु खिंजे सोरेदा युगो युगो यो नि मिदि 참석하고 계기나
1: 얼마든지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무튀지 로카시에 지금 거 네가 떠나 샤고 싫어
1: 요리 요리
0: 끼버 당게 죽어 말아
1: 끼버
0: 거는게 지 로그스 디 소도다 퉁기다 퉁무도게 샤시 기리 디다 잡티 그티금데 아니 그 체시 디니엘 싱고라 제네 디 체시리 야 제네 에네 제리고 공부 찍고 봐 죽으러 봐
1: 예겐다
0: 지 기시 끼버 당 제제 안 디지 소도다 도자 샤시다 디 안지 내고 로리 교연이 야 거냐이 찍 제리간 살다고 했지 알아
1: 제리
0: 알아
1: 제리 단주
0: 디 차고 비 겐디 세워 봐
1: 제리 단주 남준에 루 암지 루니 수디 선방 중에네 루 몰루 세워 봐다
0: 알아 몰루 봐
1: 몰루 따 말해 몰루 추 아주 추 제리 제 산에 아주 네 당고 갔다 그랬음 지나 봐 지난번에 아와양가 룩이 제시디다 친구 도움도 디디네 아와양가 룩이 숲도 치중을요 무루디 숲도 치중 딱다 뒤에 도움도 아주 겸겨 디네 다 무루디 간제 숲으로 샤시디 때지 아주야 룩기도 도움도 딘제기 딱제 채우러 봐 딘제 마진 넘규 근주문 존재 소유잖아 네.
0: 또 제가
1: 무슨 말
0: 봐. 김어도 위서로
1: 봐. 김어도 이제 기도 삼바 모루디 시안이가. 전부 열어 봐. 이제 그 딱제 제마세 또 아주 로스도 삼바 폴루디 제시지 딱.
0: 열어 봐.
1: 폴루디 제시디야. 딱다 뒤에도
0: 이제 루 토고스 그러 봐. 어디?
1: 딱 건조
0: 그 규비디비 알아 봐.
1: 건조기 딱 감게도 무슨에 투레.
0: 토르고.
1: 투레 디기 제시디 야 아와 양가 룩 제시디다 디에도면도 다 디니니 따다 디에도 아주 디에 룩스
0: 그러바
1: 안디 룩 기투도 룩 기투 삼바 룩 디 마키온 디게 치나베 네자
0: 그러바
1: 숲도 이네자 디게 뭐네 야
0: 디가 제주디게 디에도게 또 나오라 양직 시네
1: 제리 아와 양가 룩 제주디 두게 때 디 마키네 다와 다와스 되샤 디 마키네 사고찌기 질 아주 디 컵급 컵급 차네 야
0: 컵디가 레
1: 원급 다 주문에 신 응급 봐. 응급 겹. 응급 겹 찬이. 근데 잠자. 루니자 추체 루니자 추찬 루니자 잠자 쳐도 루디니니 그 잠티. 개바 잡지 매나? 아니 군인이 자지 약속 그래.
0: 알았어.
1: 그스도 강바 되게요. 데코 주망 텐도. 어디 데니디야 주 되게 저 말이야. 어 지중게.
0: 제주에 딩라이 되게 쇼거 봐.
1: 어 제제 세지데 마데제 루 제디 쳔부제. 제디 춘추제는
0: 너. 제바 쳔부쇼디 되니거라 루니 바라나.
1: 루니 개바 쳔부쇼디 삼바. 데 아주 이제 미지 춘데야. 어 아주 人工 딱 이제 소로 人工 외나이.
0: 어 미게 되지. 나도 지금 울르디야서
1: 나 어디 인지 민지 쳐. 지금 저 하나 코스 연구 말아 봐. 룸 암디 같이 뭐 같이 때문에 그 수급 체질이 알는 거 말이야.
0: 알아 봐. 나 지금 아무도 협도 줘도 또 또 제대로 들어.
1: 제대로 제대로 이제.
2: 건조 동기 퇴내 공비 동기 조 샤토아 아완 양가 로조 제비 켄딘 퉁공의 땡리에 제뉴 정다 타 맞아 냠조 카디 로교소 기 차답 제디 냠디 변조로 돕질 동타 미망망 조 기 초외 차긴 리규 제바라 가위비 좀제 톱신이 버지 딜링길이 전 순점 다가시하기 행게 슈딩자고

0: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유주셴네릭츠소라네캐주덴비멘제리비시유소아릭브니페토지륜운키로갸차카셴운네유바제시이츠소소괴유라티손디첸기급페랑키수리멘크티빈유토윤덴공부초갸가타카지오겐소타 페두캄솜드페디럽존타심주타치베낭지규시타랑린주미냠뇽세준소민슈망부잔베페기소아직버응알레학바튜무모인베케주젠고네페게라나메브총페토지르자타체모소소와낭튼직부디직베네체왕아타거치냥아딥절문주 对卡的日边的穿网啊是差不多就差日边的其中天南尼偏去接了几点塔即偏即创去图这位心意铁定日边的穿网是雷把线把切把拉日边的线南家强去不西塔要能让咱们心里你玩都行过开的日边的线塔个主催嘛线呢铁塔塔这位日边日边的线体恰巧是线卡不是
1: 现在，培养起苏阿日不塔，自己去做阿提呀。现他们这位，听我们音乐开去什么电影？孔里在哪里啊？人呢？培养，培养苏阿日不塔，几年去做阿提呀？现他们这位，听我们音乐开去什么电影？孔里在哪里啊？人呢？培养，培养苏阿日不塔，几年去做阿提呀？现他们这位，听我们音乐开去什么电影？但听的里在哪里啊？地瓜里阿接着学呗，能给恁三西能教个手艺。拉枪是那么多别拉呢？
0: 切冬谷给囤积囤积了，现在学徒冲不他，穷人团呢，打住他，苏里，各穷养个自他，他不理他，金丝锁，培给水军人来卡了，退散囊。切冬谷给开出开古罗呢，年冬加密中年罗牌，现在三年面积康土，面积新旧吃了囊，年冬加密中年罗培种培露苏里罗林土来丢去，他牌面积给个能没他。
1: 空气冷热他，情绪暂去下家忙行，这个老多总结听完他，别给苏阿日别老外同步一去了，结巴结巴他，亲切咖啡奶托面具一些结巴，提不考虑年给举手写不少，面子过去接做面边呢，别给水军人呢，军心他别难信誉。
2: 在乡土村哪里啊？平江平陆苏的罗林溪，今年前往过去，拉枪是那么多变拉苏，平江苏阿日边面积松直过了，接着西边南天山南越秀。你跟拉跟着学的，平江的面塔，这西边人类的呢，嗯，他们看着是穷逼呢。你人类的呢里啊，嗯，前日个西镇是大，日边雄鹿个西镇是顶的，嗯，开始去呢。
3: 다디가 아니 디송으로 와. 배바랑 게 다 디 사장하는 줄 사제디 점블링 사제 신데 더 말 봐. 고 통하러 와. 사제 토보. 아니 장하러 신보. 딜레데인데 디 유디 딜레바니 다 미리 말한 줄 매봉 매마츠 로동다 망병만 그 매버츠 소스 고 순에 집에 유림 난 걸. 다 냠냠 망고 속전하여 봐. 어? 디 속조티 실으셔야 강라. 아니 다 동아련수 최대 송대 간 법. 그걸 아니 믹스에 가르쳐 준 거랬잖아. 변조 지도 꿰 줘 제도에 얘기 좀 들어 봐.
4: 지.
3: 어다 뒤까지인 게 가는 거 그랬잖아. 아니 그때도 다시 쓰러 봐. 다시도 표배 표기다. 연예를 예배 뵙는 예가 미리 다 잡아 잡아 좋지. 아니 연예 뵙는 바지 쓰는 세라 속 봐. 아니 신장 세라 속 봐. 어다 뒤도 봐 연예 미리 선전해. 멤버들 망고지 던지지 그러더라. 멤버 케이브 때는지 양 페베 되는 바 보고 되는 직보 놓아 된다 로션 지 같다 어 당니 미리 시에 매기 빠디 다 대제 대투기 먼저 원동기 김바 아니 소리 직션 된다 망보지 별도 시 디게 된 나와네 아니 렉저 망보지 소 대용도 아니 고 그때도 녹진숨 루 진보숨 숨게 된데 송소요. 또 강다 강이 있으면 단단하는 저 위에 펼쳐서 그리고 그 흉루 멍시 치셔도 주실이라고. 주실승은 전유에 봐. 주실다 정말 하고 봐. 유도 주실. 어디에 용다 배바 제 당금 망자 수 있네. 긴 그래. 주실자는 정민신으로. 어디 뒤 말은 저 그 직심 수내민도 맨저 락린 수여민도 뒤 시진사도 저래. 어디 뒤 두버려. 디 근데 두 번에서는 배반한 게 뭐냐 아니 소수 신내기다 그 멍시디 경우 아니 양육이 그 뒤두기 아니 렉자 소리 렉자 참마 뒤용 소인지 근데 디 인배 다 망고 잡고라 맨날 하는 저 다 디 나와 낭등도 스테어로 와 낭등도 아니 자가기 되니 매시운기 낭등이야 봐 자나기 매시운기 낭등이야 봐 야 가지 배반한 게 지 맹기 딜레 낭도요. 도승도 어디 것들이 고 쪽들은 지셔 어디 전에 소외가 다시고요. 어디 승도 말은 저 소리 있다. 로지 딘데 전 맞춤으로 소소 쉬베. 또 지디에 다능 싫어. 지디에 양 표를 가려야래서는 엄마 배바람 불로 동다 뭐네 들으사자 들어 소소 내도 제베 줄이 나올라. 안 뒤에 좋아 때나 님의 코르조아세라 소리 다가게 코르조아세요. 던던도 씨 배배한가마 땀 메고 다 지기 직보야가 남주지에 던져 이십이나 아니 망고지 냠냠 망고지 속소나 아니 신뢰다 쪽뢰다 던져나 던지 다 좋아유배 던져 냠냠 던져 배나 신커도 있다 그래서 좌고지에 커도 있고 그래서 던져 로직을 내가 적으러 봐 대주는 놈아 아니 니다 쓰여서 까말다 제비에서 야 더웰 던져 나갈다 제지여서 던져 여기 직중 멍시소나 디 루지디 님부요. 엄마 좀 딘데요. 배나 소가 디도 봐. 딘나 와서가 엄마 달로 여가 직동원이다. 되니 디 벽이 단다. 말한 저 개도 개벽을. 배나 로다르시 딘데 말한 저 직버디. 배나 직버도 니슈 세르텐사 배나 말한 저 딘데 루저 쪽 쪽에서는데. 된도기 된다 전부 된다 조거서가
1: 네스
3: 안 되는 거만 노동당 말다 된다지 몰라지 좀 그랬어 몰라들 가려 그랬으나 미 컨트롤하고 미 김산 파미네 마 러비용네 칼마 딱도 얘기 와 말아 칼마 대외 다가 걷난다 아니 님에 걸쳐 던지 마 칼아 된다
1: 소야
3: 중국서 된다
1: 어제
3: 근데 된다지 러버했어가 안 러비용도 빼도 가차 쉽샤 그러고 그 샤니 아니 개무 배에 뜨듯이 다가기 고쳐야 되는데 님의 고쳐야 되는 망고지 마 즉시를 쓴 거야. 어 이제 던져 삼아 가려야 되는 배발 한 게 소스 뒤 써져 뒤가 손에 쥐에 남녀 적던 채버지야. 또 뒤 멍시 뒤 경라 아니 가려야 되는 주제 송제 간부 겁라 아니 뒤 자나네 말한 저 뒤 그래서 망고지 자나 뒤 자나 뒤 망고지야 별로 그바마 문에야 지게 버든데 되는지 되는마 로브주주 보고 된다 당만도가 되지엔 바데 로자와체니 요즘 망고 수 두나 그래 디 남베 지게 버라 야 대가라 벤나 서디앙 그런지 디가라 시원 걸라 아니 디좀 그래 자가네 바디야 뒤주 걸로 쓰는다 지기 말한 줄 낭데 다시 한번 줘라 뒤주 걸로 쓰다 가다 좀 덩굴 덩굴 쓰기도가
1: 어때
3: 뒤주 걸 누가 어나 퇴역 퇴역하고 싶은 돈도 빨리 작아내 줘 존나 디스는데 다 중매 상모 쪽도 잡으러 와 디제도 저 루루 주세요 근데 아니 뭐냐 저 단다 찌기 직접 다 잡아서 잡으래 디스는데 그 중매 돈도 잡아 잡아 두고 중사 배발 하는 거만 임배체 양양 가서 가네 저 렉자 상물래 그 디디 디용데 아니 저 배발 하는 사제 디기 러비용데 아니 딕스 페바라니아 캐버츠 냠녀서 지에 콜라 노던 콜라 캐주도 있는데 아니 소스 타자다 소스 링네 잡으러 와 어디 숨데 도세는 마 루지다 충분하다 되네 간자 간자네 아니 그 뭔지 개버츠 지용도 아니 멘다 지 던주니 송제체나 믹서 켜주 통구도 공네 아니 갈리갈리갈리 송제나도 봐 근데 뒤 단대 아니 그 하나 좀 멘지 송제스가 루주스 딘데 참도 봐 근데 그 루주네 체노 또 딘데로 지 로브로로 지
1: 노 테스트 지디 캐나 넘지거 지더라 말한
3: 지 들었다 넘지거 지더 디레 말한 저 등산다 용라 넘지거 지서도 왕 같아 신다 거의 난거라 다 남든 안에 제가 있나 다 고 담면 돼요 디 에 벤 야나네 다루에 지 돈도 많지 말한 저 디레 대난 단다 바과 지엘라 소고민도가 조군세 말한 저 단다 에 디 바르가지에 메와 구세엘라 소고로다 달로다 중니디다 Janala de Yomare, Tadikatism, Pavaran Risung get into Lujulior, Tadikarin, Kanda, Tire, Maranjo, Pena, Logic in all, Bargata, Mewa, the second so, so, so, so, so, so, so,
1: so,
3: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1: so,
3: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더 가라 갈스 되게 직도 사가다 가라 갈스 되고
1: 가리 나게라 케바 가라
3: 더 가라 갈스 되고 직신도 융군 시야브 간스고 가르스 되 까브르스 되 자갈라 자갈스 되고 와 자갈 자난스 되 더 가라 되게
1: 시카르
3: 신다 가라 가라 이르왕
1: 가라 시바
3: 디즈는도 더 가라 가라 되 자간네 다루에 지스케서 지레다 고 사가다 가라 가라 되 나란지 넘게
1: 까메
3: 까메 되게 될 때는 지게 요바티 단단히 그걸 저저 저자세요 그러와. 다 자네는 다루에 지 단조로 망치를 중지 있어 그런 거죠. 중화.
1: 중지.
3: 중화 지게 했어 그러와.
1: 견학이 지든.
3: 견학 지든.
1: 견학 농리사.
3: 신지 신지 쓰게 될라. 그 중지의 글지 사가다 가라지 니그 니조요 말이. 그 남들도 니조요 말이. 중지 쓰게 될 견학을 하게 될 지잖아. 맨날 빠과 쓰게 하면 누가 빠가다 명화도 쓰게 하. 딘든지 되면지 디 거지디 거면지 단 단한례 거지디 위에 요래 요때 디디레 말한지 누추 치적 뭐 명초 걸라 주주 버봐 민기라 그 지년에 주주 버리
1: 거지
3: 거지 변나 님들 선지 쓰는 누가 괜히 님마다가 사
1: 선지
3: 선지 용단 던지다 거지 오다 그 티부시라 그래
1: 거지
3: 치적 지리 단한례 디요 당하는 저 별 다가 거지디 자간의 종으로 와 저체슈도 야간에 정말.
1: 아, 네.
3: 되게 걸로 지속은 되게. 되게 걸로 되는 중용도 동고도 있는 거라 봐도 말한지 뒤에 그 치 뒤쪽 되게 지난 시간 수 있을 때 치 뒤쪽 걸로 슬럽성아. 치 뒤쪽 걸로 쓰네. 다디 나올 뒤에 망고지. 지금 감색에 근처 정말. 지금 감강을 예배 뺐나. 저와 지도 계획 뺐나. 말한지 니마 따와 매말하고 부부 빠산 뺀발라서 사던서. 고라 좀 누워 봐. 뺐나. 고 지금 감 디컨데 중으로 디강로 유베 아니 사다 감아 디제 디 조단 가려 사다 감아 디제 두 코르티 제베 주는 나와 다 소소미 고 콜람 감 고라 좀 두러 와 에나 다가다 니마도 사콜라다 참 고라 되고 와 봐 디제 디 조에 주름 나와 아니 능주 가르 등 그래 능주 디 베나 인데 산지스가 통해서 등구도 가 능주 디 들로 디시면 능주 망고 통 디 아니 아니 저 사콜레 때문에 이게 아니 밀어서 보던 저 다 그런 저 최소하던 저 뭐냐 누가 가려는 거래 어 나 노스에 뒤지 좀 받을 말은 좀 단다 뒤지 걸로 끌지식 받을
1: 아나 끌지식 받이 안 단다 갤라서 더 더 가라 갈 펴주다야
3: 디 용군시야 그래
1: 용군수 거지 말
3: 어 다 디 디래
1: 갤라에 단지 더 가라 갈 갤라네 리스
3: 끌지 넣지 쓰게 지 민두가 되게 늦지스디 나가 낙스적도가 디 자나네 총으로 해서 그래
1: 아 남규 끝이 늦지라 늦지스니야 미
3: 신비지
1: 어 도와
3: 먼저 쓰 그래요
1: 어 언제 늦지 몇 줘서
3: 신은 늦지지 아 믿기부터 던져
1: 내려야 끝이
3: 진짜 말해
1: 어 언제 야 저도 와 코안젤리니
3: 어 그래 도도 다디 말한 좀 먼저 그 친구 말 봐 가지 야 미카 대보 가지 그야 특수냐 이거 근데 망고지 미카데버든데 가지 담멘데 신게든데 미두가 근데 나는 좀 미총바 있네 아니 신부든데 휴디 레가치가 죽나 아니 미카텔레션에 가지기 전에 파디에 보라이엘 때 그래서 가지 보라이

0: yōng lā zhōng kōrō sō mēng kā tēpō tēng tē xie nē nē tā mēng tā chē rō chē kō mēng tō kā hō tē tā tā pō rē gā tsū sē tē xie tā mō tō tā wā kā rā kā rā sē tē jā gā nē tā rō tē sō kō tā pē bā tē mō mēng tō mē chāng kō chāng xie nā kō rī nē kā rī nē kō mē tē yōng kōng tē sō ngō rō bā hō tē jā gā nē chōng kō rē tā tē jā nā nē chōng kō rē tā xie nō kō yōng kōng tō rē
1: kā
0: rō tē jā gā xie nā tē jā nā
1: jā
0: gā tē tā wā kā rā kā rā sē jab sū yō rē kā yī gā
1: yī gā nā rē
0: Bena, jaga deshe nangwa sikidwa, jaga putawa di, ani di, baadi la, mubi baadi la, kana niyo warwa. Iye la jaga putawa di, jaga jabi chelo, iyo la jana putawa di, jana jabi chelo sikindiduga, hondi kara naksishe warwa. Oda di, kochi bore, di, yungbun tungwa re. Di, maranzo shenputa di, jawa kaya ma re. ちゃんだね、じさで、で、壊れね、もう、もうまだ。これ、ちょっとどうって、まだ人間とんぞ、こう、定さぶた、人間とんぞ、運転定さ、ジャジョンブシラ、よるで、いんなた。満足はま、チャプラジーで、ジョブシラ、レドが。あれ、満足はけ、壊れたって、ジョブシラで、しゃんま。うん。こう、食べてんやじわまれ。
2: 我到底落不落的卡萨瓦的这个中国人吧这个人吧嗯他们之前的顶的报告的是不是这个人吧顶的报告这个人吧是这个人吧嗯是西里给你学你那钱儿落住给车票你那钱儿三大
3: 안주 매부수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증내기 야게다 버와 내 생유 증내 생인디 내바도 술레도 가네 렘바도 첩지도 미리 증내기 증내 주리아티 하자 체크해 쳐서 리샤스
4: 저번에 또 조이 난다 그 그거기 링키 살게 보고 조이 난다다 존데 수수 나로네 미나 마부 증도 사진도 무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도 제베이
3: 그메티니가긴낭닝기
2: 피소사고
5: 현정 필로 수리 로블링키 민치기게 기겐치모와 라차 스남덕게 라수 페기 소아리베 민치 송지고라 제르슈베 낭튼디지 무튜네 접어세러나
0: 다디 마란즈 림네 던주니 소아리고데 지 던주니 기타 단대지는 광라 건드나서 리슘 시즌에서 가려 알았음 그러와 다 두두르 시베 있나 마란즈 체리스게 저어봐 체리 시즌 송데 체리스게 될라 콜린다 니요 직 가려라서 체리 있으던 거랑 좀 남기다 먼저 있는 거랑 좀 미청면 컨저스 뭐 좀 그래서 체리 쓰게디 고 뭐부지글라 심주 쳤다 망부체니 뒤 나와 유림나 접던서 말이야 그 니베 서도 니베 직 말아서 주제사 봐 덤바틴데지 체리 쓰기로 봐 배나 뭐부딘데지기 배나 누베 가려도 봐 뭐부딜 아니 뒤 가르팽기도 쓰게 어떤데 양타고 그랬다.
1: 제대로 처음 이제 있어요.
0: 어, 생리르다. 이게 좋아 말아. 보통은 더 신 양타고 그랬어. 그래. 됐어. 근데 땅 아래 주변에 생리 당골 고아들 낸다 제가 있나? 아니, 그 생리기 말한 저 힘줄 된다겠다. 엉엉감 생리 있는 데 가리 있는 데고 등상 증내던 저 배주 땅. 그 힘줄 전 싸도니 오지 뭐 있나? 다 그 싸도니 받으래 때 이네디 양타고 이미 예술이 벤나도가 로접장 양나 로니슈 좀 주시 중어 중어게 전리 받지 기심 주체니 지기 주대사 받니에베데 야 제로로 주니슈 거면야 마리세 지고
1: 도가
0: 기승도 그 양타 보면 됐다 그 사바지 조던지 니든 니브레다 그 양타고 이미 니설 당하란지 니빠드 가르고서 와라서 넘지금 말한지 칼라 다디는 생리 정신 생리도 템바라레세 양주면 생리라레세 야던지 양타버스게들 다디선 동하란지 베베소아리고들 다 간제스 고알은 그래서 생리도 템바스도 있고 다 양타버기면지 디선데 말한지 단다 베베소아리고들 지 던도 당고를 얘는 중국 항로도 근데 고마 숨게 있네라 양주면 또 서바 또 직진 동조 소연한 게 동조 장마 고 순계 대라 아니 재매기 보지 마. 참마세나 양다 봐. 밀로와로 와. 그 순계 동조라 아니 말한 저 다가서 미디움만 많이 봐. 빨리 고 겨 남주도 된 봐. 남주 표도 친 봐. 아니 고 참마지 인도 뒤숭에 아니 마 양주면도 좀 봐. 양주면도 숭에 흉 동조 장마. 참아임바. 어. 양타고임바. 아니, 제리임바. 근데 동성을 안 좋아하냐고. 대승도 말하자 단도 배우고 소화리고 있는데. 양집은 배우고 뒤를 부지리션에 송아 배나 조항에를 벌써 알아서. 그러나 직형고밖에 탈독세대. 아니, 바로도 배나 소화리고 찾아봐 있는. 아니, 밀류 된걸 안 좋아. 내다. 아니, 제로 아니 내세게 근래서 전 연구 전에 지 유름 되게 돼. 개인 되게 돼. 어. 디네 네디제디
1: 나디
0: 신 말한저 나자 정보 있나 디 아니 주도 관저 저 그래 동 정말 빠디 고 직중 양다 봐 눈 좀 해봐 어 딘저지는 말한저 고하는 거 같아 대신 동 말한저 지기 지기 중에 정보 좋은 애 봐 디네 말한저 변나 남들 같은 이제 사단 교가라서 보통 좀 내다 아 사단 좀 고라 때문에 아니 근데 좀 빼나가는 좀 인데 산지 돈도 원서도 보도가
1: 고
0: 제주 통일로 와. 어 돈도 당국 주인이 돈도. 그래서 돈도 상만 양다 봐. 아니 그걸 눈 좀 해 봐. 근데 제일이 그랬지. 너 다 녹스 고 할게. 고 재밌게 해.
1: 나스.
0: 나스.
5: 신의 남초 광토 링게게 센트베디니 레니네 편정 뷰루 수리 루블링키 민지기게 기겐 체모와 라차스 남도 깨라수 표기 면타 지시베 링네 这是民国里接着续别这部的是前面里才拿母亲呢陪给巴里边面积送之过了跟随到了所接着续别这部彻底续别听给给推到都先拿预售听底抗争西里切片续别里前寻参他声音听给续点结果

0: 수주 응업된 타 링당 파르메 튀내진 기락제 사비 남타 락니 따르고 속샤 샴나 티고치 나데 십자 이시야 지라네 이제서 고진역시
1: 니차 푀기 켄딘 사제 튀공기 수주 응업된 타 링당 파르메 튀내진 기락제 사비 남타 무소 비고 속샤 티니 랑교존 첸제 팅키 남차 임바 탄지 락다 치규타 큐 멍외 고치 니동 등기 계주다네 락다르 치윤 로스미 임시 남찬티니 랑경종 신조 친리칸 신례 튜엔제 서베타 사제 친리 심주칸 키네치디 비진 소총럽첸타 중부 사제 녜메 솔레 심주칸 소 게난키 레딘 친십 첸바 주타냠토 각주체바타 티미유네 사드위 켄딘 튜공기 청시 즈주네 푀기 레뇌 튜레 기락제 추제 초용네 토르동치지 남찬티 데단 친부 튜레 피조라 탐보르미바타 네타 지야 거주 튜엔제 사드위 챤로 사제 샤무소 켄딘 튜공을 미바타 십차베 레뇌 락제 심바타 튜공 초두 피주 치제마와 수뇌 진탄 토베 튜엔제 코주 미당와 소기 네튜르 미네 각제 대외 락제 키 각주 규림 덴뱅아 규제 체도 승을링게 랑종기 초바진네 샴발라 진네 유고 캡데 난제르 슈네 쥐튜엔조 침부시 진네 유고 름티 제투 투샤 십데낭 튜엔티 벤조라네 링게 총어 드는그제
0: Nyechara, jilu o nidong jami nishu zarulu zhonggui shambala rinne yu goro khyabde na zhi chigo sidwan xingji panchahua chonggir tupi xing. Rangkyo chog rinne tang yu goro tingki chogwa rinne shugo tang. Degi yi panchong, zhexi yi dili guida la mingdi gyalam nijik si tang, gyalam nijik gu, gyalam sumjik dun, gyalam sumjik ge, gyalam sumshi gu jie le, gyalam nga shichum tu che di. Rinne yu goro tunggong zu jikdu to wunjor che ne, gyayong ki yu goro pyudu tingjik li para cekang yi le chang si ba laksam sumi ki dinti shubshi. Wenjaro ngodru chondu to pyoji magdi jopge bi pyoji lambu gyarjin tang chade nalam gyarju chalu chowa nyongwa tang kambi mendo la dawa tanzam gorju tang che rinne cuishib cheki chudun zuwe lamdi chenpu shidu di gyalam lamgyu ki pysum chokbe rangchung zinchong tang nama rinne ditu che yubri pargyam teda ki zinchong pysum chokbo tang rinne nama dinbe siran tang yunan ki tayo lamdi tang ditu tumne shambali yu koro lamdi ki tuenze mala 투명토 조규식 생각에 효바리기 되어가라 샵도 통마 공치동 님의 제바 파사를 잡된 제시 대고기 난도 쉽게 이시한 진란에 되게 저 모르는 시
1: 진대 개베 체닝인 기 공모로 효바리기 되어가 샵도 통마 공치동 님의 제바 대 편중 되어가 강신토 처된 제시 티니 효가를 처된 통마 제지 파사를 처된 지대인 당부인바타 투명마 인베 효베 망수루가타 지차 냠탄 덴베 루균영아 키 덤규기 덴모와 초로 미심 그외 사드 릭제키 덴모 서게 시샴도 첩슝 티낭 로베 슈노 마야시타 송마 담만키 려왕 조강도 체네 초베 왈키 겐더 세치 초베니 와르 니엔지바타 예시 터진토 남마 조웨 람바타 니지 제고로 치조자예 진주포베 초베 와르키 겐더 양도 토르네 뿡뿡냠시기 김시 송웨 이교로 넘지 덴베 덤규주여 카르데토 양규 렘푸 제셈 스무타 닝도 첸부 자워르 고고이 키 진냠 덴베 남바 양양원에 초베 메부츠 퍼유 딘송 치베 학삼 스메게 제셈 스냠 퇴병의유라 루규기 추균 리므나 로버지 먹추기 성신규 징주 토바타 지로 치동급계 추규 랭알로 랑게 키미리 응업중어주기 최수추네 시디 초와사브스바타 법의 부주추 미리카기 뿐다타냠토 지도 덴베 김시 준비 퇴적기 남방춘유 첩등키 권내 주파라 법의 망수 루카르 조르체디 카르디 규제라디네 청요 미리기 링내 균진타 강촌사디 미리카기 망초와르 핀춘 따경타 심튼 냠내기 미리 튠지기 닝도 쇠냠 퇴베 쳔바체도 생일행게 랑종게 사드 신주마부 청유 미리 따고 척바 카구바 유난토 도시 비리 제발 규도 시브레낭 20 벤조라네 남블링게리아 무드능게
0: 녀자라 랑교 정치 사드 신주마부 청유 미리 따고 척바 카구비 도튼 제고 하사르 소신 시림길에 제바다 망초 시브줄레 초비 따고 척비 진대 듄베 체 뉴슈게 니네 진대 개베 체 군인 파라 유난 신추도 괴네 투윤 니 쪽섬기 도시 제고 비우시 다딘기 다시 초보니 종용기 총기탄 서구칸의 용의 게리탄 뷰리 멤버시 이리소 미리망부 투밀의 초보탄 공미 배치원이 총조탄 디구 울리니 생각기 공미탄 미리 튠지 약둔기 비상 투미 시림기 미리레 튠바치에 샤다 임시 독십 체린 따고로 초보 유년 까마 막제 록항키 루주 딘즈 강탄 부활 미리 튠지 링소수 따고로 롭종 체주탄 미리 튠지 약둔기 롭사탄 예지 링룩기

0: 단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대종 룽치 년친 예궁 대견 룽치이
2: 로출라디니 소에 람니지
3: 세리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2: 디한기 소아탕
3: 루튼기 소아
2: 이기기 소아
4: 자스탄디 메생의 남초 공감사 탄데키나주 생구축벨리젠디니 변종롱친년친례궁 벽에롱친키 초에 람로시벨리젠디리 말리젠조경슈켄 쥐어가이
5: 생남초 공감사 말리젠조경슈켄 논좀이 나츠리젠디 리스타와탄 학비닝군기 추수중이탄 감가타 치주추수주배토 롱친기구인용 FM직레와 직사추타 디지락도카바토키 닌제 추리진디디
4: 지게토

0: 这个主动完了，那是。你这一段怎么办？那啥都忽悠出来呀！从那期间给米罗啊、糖糖那些人给贴在地呢，当然就汤上些几根的水分的平原色素过完了。那完了。对呀，从那期间给米罗托一段怎么办？呢，推动那罗里啊，出忙不动不的呢，尽量掌握当边能做点的推动完了。
1: 那是。
0: 嗯，你那呢，当然就屋头里点的下着呀，让从那下下呢。
1: 全部不讲起啊！你们呢？他确实不得他那水平呢，破案没得哇！那时候可能就忙大起，从西不谈，确定呢，可里一切切当个男主，差那罗里啊，这些差个苦口里啊，偏到个女不听这些，突然过过腰的了，伊那来看看个，吃不吃呀？脚差别应该呢，确定差那罗里啊，都是这么多不切切，他可能是多对着水平呢，差个苦口低头了，伊那来偏到前面都不听这些东西了。
0: 嗯，那是。
1: 你这一段怎么多对着水平呢？低头被出科室难当的呢，苏博呀，闺蜜给出科室。
0: 那是，那我呢？可是伊那轮转伊那的，当然是给保罗拉索，顶着军储备积累呀。但这是卡方便从那的轮流怎么办呢？养猪，那就后头就去吃不吃呀？他顶着同安多多。顶着那边经给养，可是伊那人家给厕所里那来两个车呀？他顶着跟那做农具，差多大？生育卡里那来同样有几只小石头安？
1: 同样是小了。
0: 他顶着印度怎么？那做你们几个乖乖的，确定可是那边搞不里那来，光里要抓了送东西，他人家给留保呀，细节他餐点几，可是那块的开钱不是小石头安？
1: 同样是小了。他这边呢，那是那么些乖乖军队呢呀，这里当军不训练，没多当人心给人家给地摊了呀，偏到右边去顶着几，可是那个右边呢，他老军都差多呀，从那几根给没做过那水平呢，肯定是那边呢，养农村几当当人心给村里听不清过来了。
0: 那是了 kirangi wodongi kibaliya pendong ngjen yubjbal
1: jiji
0: la jingi lyuje gyabo jingwe ne shubine le namgyu da sha gum de nambe ko le ya ta chenji dan thumbe gi ngana zo seti mongbu ji na lo li ne le chudi inji mang zam che u re sung dong an
1: ji sha
0: de de son za ya a pemi ji ne le rengi gi da chi namba da din de khungji the le ya pendong ngjen yub ta de du da na zo su xi de ta wo ne shubine le go ba chenbu ju de de de tu na na ye de ke chen bu ji sha de dong an
1: ta ra ji sha le
0: des le se ta che bi na sa de to le ya chune chi gen gi mi su ngwe ne che bi na yima chi gi ring le ya ngana zo chu kha zhe zam dong bi na cham shu yin ba dan di gi ngana zo ya chen de gi to ne che bi na khen zhe dong bi na chen de yi me din zhe se zhe shi gyu la na shu gu yin le
1: le se le ta di te le ya ji yu ji xin na lo ne kwe ba xi gu yin na sa de to le ya chune chi gen gi mi chu ngwe ne shu bi na ni ri ri chu tong zhe di hao sheng mi dong ne ye dong a ge par ke zhe chi gu hai din zhe jin ba ta ta di ne tang shong to le ya chune chi gen gi mi chu ke zhe chi zhe tang du bi na sum zhe chi zam gi ma wo yu ba 계산마세에는인지기린이야 디인 카카미야타 나자퉁야키 따딘제 기능주딘제 모충야티엘이야 응고치에바 페누니젠시 튼도부딘디시샤라
0: 레슬레셀
1: 따디네이나 만난주 추주지키 파잠딘제 지샤난제 기랑게 되유두네 아니 추춘잠지 당나저 하우신 갸잠지딘데 추비나 야고요레스딘데 저거도난도발라
0: 나스
1: 따티잠마세 튜균기가난주 챌레남베 튜거비나자이메는게 스켄베급리니레 키랄리야다 시에캄베 소아딘데 지메비니레 키랑기 증궁아네 추커서 나야디는 디제지 개침부지긴 못한다 수소야 딘제기 첩커서 나야기 두시 딘제 요거야 개침지리 샬러
0: 슈잔
1: 뜻이잔 맞은 안주 닝궁기 셀라 최차베지리아 추추 체계 나로리아 추운 참지 추제이는 부균은 안주 셀라디게 주와야 로그램 나고야기 다 딘제기 펜도지 내려 유입지리
0: 샬러
1: 디미양 안주 마녀 콘이야 다 가셔야겠는 안주 마녀 콘이야 첩첩비는 니미니브데야라 야신도 좀 미짱불라 소가 능주 튕기스도와
0: 이내
1: 대야 그다 급하게 하나 주 만약 콜이야 그런 게 추도 찍은 거야 추 전장 뉴뉴지 최비는 안테나 권리 양하는 저 감시에 중요하디다 참정하는 저 참마야 딘제기는 최디 통해 요리 양생기리아 카감부시부시하다 누구디바 감시에 침부시부시하다
2: 무동하라
1: 기능 최디 망부진주 좀 많이 키란게 아니 공기 추도 지나로리아 집중세지 최도 중미는 능난 저 딘제기 감시에 중요하디야 양원고 최도 중화자 마세이는 더디 이내래 추망부직 최베 겐게이는 생기리아야 키란 첩산난 고야 딘제기 능주 이내래 마요야 태리양원고 나
2: Tubdinja
1: 所有的人都在这里。
2: Yang
0: 地新移民呢，年轻机会的七彩图中，谈谈人心，明了呀，十七万的境界呢，也迷住我们联系永度情节呢，明年干差的南宁预备马车，当那座采木云南哪里啊，卡巴里啊，店里呢，明了呀，年度的七彩。

0: 저를 가시가 좀세.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 받다.
2: 이제 니만 세우자.
3: 중도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배정 롱치 년치 예궁. 배게 롱치 이.
7: 远近隆亲年轻脸孔，远近隆亲年，他的街上面多里钱，我租给你。远近隆亲年轻脸孔，远近隆亲年，他的街上面多里钱，我租给你。

0: Hello, 当年切不汤切不记读 提汤这有个定制 录制切记 这不定制是特别重要的 不如从定制清雅的 有言他们说的 不过都注意呢 这阶段呢 我都要还将给搞不定制 马上来 控制和你 马口不定制 马上意思 定阳 这就给到我汤 先看给国国 김상기 롭송 티탕 티저웨니 춤마부지야 뒤치에 아니 제부팅제지 탑지스 티신도 단내 튠 티탕 저유베 김단망부지리야 토자망부시용기 니에보고야 아니 소외 중의 당이 심부지고유 부고디 충대내치 칼리니부 흔히 코부지유 이내 롭지치모야 주두산바 아니 차도 근거빈디 나로리아 최지 뉴진 차위 초화팀제 근제 집이나 보고 있는 원순이 제주가 다와 딘제레야 카리나 자다 대당 자위 토지 망부지 연구도 말 세상은 난이 있는 바 이내리 김상 럽스키 리센스 경부 지금 원이 단대 지소 토리아 퇴신비 집어 루충 신우 초다 조유비 내튼 접탄 진부동조 마비야 샤치 원한 추야시 김단 나부 초야 세디탄 내취 딘제 최고야기 괴바탄 원겐디 하장기 무도 삼산청다
1: 타장시 대양난 소지 김다지 근원에 아니 김상럽수나네 당한난 소 자네 소르바 아 부티리야 다시 랑가 팀제지리야 조야리야 강고 근지 치고도 야능원고 근지 치고도 안한수 김다지 근원에 아니 부초이나 지 럽친키 고모 준코네 아니 부초리야 지 심캄기네시 아 다시 탄데네 주팀제 말라야게 심캄 고송 소마르베 템부팀제지 근제시 조고도 티링글리 체나네 아니 행겔이야 감숨주 다시 서베 낭튼 규제 아니 기랑기 니콜기미네 기니시 레니 소소르 기네레 지 로고스타 아 로그람시 토비야키 저원니원의 쇼기
0: 실레 친네 샴레 기네 랭케 츠이냠토 트링키 김상럽스 낭튼리아 로조나가 비교 그 쇼기

0: Yungoris. Tishin to Sakta and Sutu Tolia, Chawe Nupin Siadi, Timothy Yang, and a Sosoya Zig Mujayak and Nubin Maybe Gabria, Dina, Ding Shu, Lobo Zimaji, Jigordwal.
1: Tajaji, Tendo Nibitina and Zutati, Chizogi, the Kuru Shibulomarbe, Aniti, Consolia, Nushu Chigi, Yamduk Nushu Sudwa, Tang and Zu Tandil of Dina Chasavina, Lobs Chimusiadi, Yan, Tay Towe, G. Kare, Jimbo Yubi, Jiso Chinji, Sia Chodwa, Sri Pundim Jiso, Tadi Jimbutwa, Kissi Dangan to Yanati Bina Pomusi by Chasena, Pomusumbi Gay, Chakjangi Tonda Yubi, Chukdating the Chu Yubina, the Pomusibi, Tugung and So that's you could see some kind of new yoga gelatin to Yimby Nele, Maranchu Lebe Tonatioris. The Maranchu Lebe Tonati, that's you, Nanzo Tanda, Kimzani Kachi George, Ani Soso, Kavaras, Kuntoina, Nakavas, Zunguina, Asam Sanki, that's you, Consodoyak, Dusiti, Susu, Danganzo, Losun Chili, Winnie Chasabina, the Shukimbo Yorisuma, Dinili, Negatilia Tusha, Ani Kunzuina, De Sugi, Padadu, Namisinda, Chai, Samiaki, Samuti.
0: 他把土呢，俺那做不卡几呢？他谈到几撮个研究的不那么多，提纲里啊，即八零年进来几个月的切多嘞，俺看最近呢，即雷东七百八三天的多啊。他第一样俺那做，几撮个苦油西北，看做了也这边嫩熟几日下，熟几日就跟几日做个多啊。个人给听这做对三八样，我呢不做做一年的几苦油地那落了呀，个来看不到几地那落了呀，几脆脆啊，听这个各个买着三三日多多啊。他天天也呢送不地呢，我打。 长期给策划每一个事情，但你不做什么事情，俺能做简单来做，可把别就当年长命我呢，到从那地穷有些些生意，但你不做是我呢区别呢，我几大的事业的，我嘛同样有嘛事，真你安装几些个家己，提醒人的几做不一些个家己，他那人的他听啥，冬季些个家己，冬天些个，俺你将来的女儿都什么啥，听这个，那我这个，我的做主是。 因为呢，我的怕我妈这边的这胖身体买不到，也别送出定这些，那我就要完了。就咱他不住我的水平呢，差到给我平地，这也对上吧？米那落同样的，我们阿东也别呢，到我这里呀，我们西边来这个马里斯对上吧？你好像给来他不应该那手机里呀，躺这个是，因为呢，第一个不落去，这个这退出江边的我切，当做拉手不的呀，他能提上去出门的完了。他这样呢，去什么事情呢？对上吧？不住错了呀，这。 我也不觉得当当的垃圾桶也没得听这垃圾桶就没被猛吸过了呀，纯粹给第一个联系的呢，纯粹给新北给开工的，他检查不是是吧？现在呢，听到那么专业百度这突然间讲话的呢，那是不住错的人心情差了用的怎么办？用到好大了呀，学钱不是穷死呢？你不住错都加钱不嘛是意思？抗议区呢，你不住给叔叔叔叔呀，送药汤，叔叔叔叔呀，这菜呢，叔叔叔叔呀，这定做特别钱被规定出来呀，啊你叔叔呀这。 对不打，俺是最近那边怕打的，这提醒他们说的，第一我这我怎么特别这些小段了。他说他提普遍俺那做，他成都俺那做长眉头巾，农村小这边那些多。你看你这边呢，当俺那做军队的警察那吃下边呢，这我有皮靴穿一年时，他那些从来贴给他俺那做，跟着老不老不说，是吧嘞？第一呢。 别的动不动讲也别出那去，但俺做不过了呀，我现在谈的人全就是下过马的啥子，提高给你最起码吧。俺做其他事，他去他那去的做的不会讲这些。俺不过了呀，我过给你最近的这些马的，俺不过所以呢，我的肯这些些多过来，是最个人就留不起，肯这些所用钱物事。俺不过从我那吃下边来嘞，是最用不了呀细节，着送当下给东西的嘞，借足牛羊马是吧？但是俺提供。 狂野呀，听着那个徐明星，俺那处对不他，女不你话了呀？他去爬出街头边去，听心什么嘞？彻底听着去，他找我你呢？要嘛的，看出什么？先生，当俺那处查到了呀，我不用爷爷听这里呀，特别个了呀，我看出刚过去那个女不的，你人心给买不听着，都不吃掉是吧？翠对不起，吃着多完了。嗯嗯，杨进来看那个，他的今年的屁股起来是男，说第一年打打俺那年给，第二年就去那个，天天你不得呀，脱送完了，天天你不得呢，俺那去金山去什么西？他第一呢，俺那去不住处，老不起毛呀，来去，他全身没特别，这不听着是他对上吧？他的这不。 디는 그네 충분히 나는 수 김상기 로스 추기 긴다 교디네 충분히 있어. 나는 수 김차 망부지기 로스 균도 잡아 오네 아지다 보고 되리야. 무엇이야디 셰비는 아니 되리야지 타시에 수네미도 다디 셰나 뭐 충분히 나와지 충요진라 라바도인의 포주 소야 림신 차론 충분다. 무엇이야스는 무디 보상기 정신계지 토담치토시 딘제게 공주디는 당한 수 인지민지지 되리야. 교치 노삼딘제 시어도 나는 시부지 야 창롱 처음에 이번에 치지 로접게래서 어 단나 쉰지 차서 디리네 장게 응외디 폐지 단토그시 단싱그시 딘제지 인식마시 제발 제자인의 교노기 폐지 단약이 쿰시디는 로숨니 로접게 팔이야 클링클리 진비 진비 치지 제라 즉지 뇌안의 고초지 심신 아니 교노디 칸제스 폐지 단약이 귀리야 잡지 제발 제자인의 부주초야다 제주게 따와 논체스 주네미도 양마탑스 주네미도 딘 제지 차야게 교긴 조디 나는 수 김상 럽스 처리야다 디나로리아 우치스 주기 땅에 대야 노트스 신의 용금 앱에선 저도 땅에 수 코즈스 신의 탑범에 저도 알 코즈 숨잠지도 디나 모티 제팅게 초야 님주 수인
1: 타랑시다 코즈 당부링네 나는 수 카레스나 튀균다 김상 나로리아 차샤비나 무디 차가다 체부제약이 다 락시도 부차야 비차샤비나 나는 수 김다 망부지게 디리랑게 이제 감게 탄토비나 냐랑 관계자였었는데 야랑 지린이 칼이야 만년비기는 냐랑 퇴균 조준 단약은 왜 심히드네 마자세인다 시한데 是吧 다 두스테비기는 나난조 디 다트 탑시디문에 근데로 그래 뇌부템부시라 역시 이내리 디 나난조 퇴균기 다시 진탕 다와 같이 파초 냠시치알이야 균심부시게 본게 비차샤비는 아 보고 있어봐다 뇌스야디 다시 미규 잠치리 디 다시 탑람데 가레스나 잔럽중 체비기는 아니 뭐디 사토월이 럽중 디 다시 탑람 사지 주도와 딜레 도그지 카로레스 중제 님부디 부괴삼바 아 딱한데라 그래 계시 수소리아 다시 무디 사약 누부 매비네 아무랑 삼르 나라르야 나 고약 자라디 체도 녜 파멀리아 참단 준신의 지그리 디엠마 준비기네레 녜 무비야네 지그리 간다 개요 마지 간다 무일린 토베시고 녜 텁시 치아오리아 선선기 삼루디 부귀 신변나리야 제지제 자주디 응아나즈 코제 탐부디 삼삼리야 응유디 차가타 체바제야기 락세더 부지야디 아 지탕 차네 당아나즈 페진 논출리야 지초도
0: 리샬 다 디네이나네 치 김상기 변조 나리야 응유카제요리 디상와지 是吧是是是咱几当前边的生活是一年的那次给他不住对的呀金山拿落给几东洋的呢别的把三前边呢用过要买日子他别恰恰去给四个人去金山去拆金的要买把恰恰他们那么你给金山给边角给拆金的把三新的对上吧不过的拉着前面拿落了呀列对上吧没了呀约不的说说呀光对有心顶着一对上吧不过给旁边给干那点的呀三七七头买日子体外也呢俺没把 卡里那三三给帕玛亚康日子利用过了吧现在最顶着土堆上吧不过对你养了最错位给用空他错位给边角肯定一米几定死不么就你弱自己好过呀的开心不得下了其实金藏给吃金直子就越不行了俺的养金大那么吃给错位吃了呀金文字没接不大顶着切实呢不过给那位那落了呀当俺最拿了呀我也写着越菜买不着俺我可在多多一下他能给我就压不行不行的嘞巴拉达阿姆拉给你过去吃肉
1: 其实，顶这个，那我就用些是。现在，我们出去，经常去边角的呢，也不会对人家指定什么门的买些品的嘞，肯定是必须单个的，同样必须登录单的，等最高的呀，也只能什么些多了。他让他送不的呢，我们出的，过过去看起来给装大几十枚吧。 是吧？那第一个呢，从推荐多年，人家些许个老师的开来学呗呢，不过是话开的短不一年嘞，怕没吃几没被拖呢，不过过个的光呀，是吧？不过的，我也不知道一年嘞，我也没个直头吃，我接不到个蓝山，俺也不过开过十年嘞的让蓝山去，我就用不起，是吧？俺也不过从一年嘞，蓝山说说过年个吃那的热土不起，俺也过么土吧？ 是是是是，春天起么多吧？当然是听山西是吧？朝外头给外边提个爷爷给，但是陆地鸡蛋早了的水平呢，给人过个嘛的啦，南山再去吃有点香的。但是我们做，都看不见嘞，听着是吧？
0: 是。
1: 但可是穷的呢，我们做的过个天气天气啊，给长大天气热，没被不过去，不行呢。俺们呢，陆地天里呀，去干土边没不起来，啥都忘了。但查到给外边俩吃下边呢，大大看着这边呢，头大了呀，过个。 강투비하기 심캄티 비주의 체제를 아니 람산람산 지수만 조수동아 람산람산 지수소리야 고고의 강투비하기 심캄티 비주의 체제 간다기랑 단 고고 여비는 니 람산기랑 물제우산데 아니 보고서 뒤균도니 김산나라리야 지 고유스도 파메딜리야 지응고 치단 럼맵이는 아니 정신계 보디
2: 你怎么说？电脑里呀，存储一百四十，听这从哪懂啊？是了，当然，所以查到我一篇，不就是我的新闻的第一呢？今年个好像去全部记录下，恰着我是，我能随天查到我一篇，给听这记录下，别吃下些能听听这这些许多三八样呢？所以查到我一篇是第一年的，即开始别就担心别能第一呢？开始过度给偏多是用过去了，查到我一篇给底部忙不起来，有是吧？第一年呢，我能随你先塞不及过呀的呢？不就说，你怕去听这拿落了呀？
3: 马龙不，亲爱的，究竟是哪一种呢？就难过呀，早的呢。经常去拿罗的呀，边角给露宿的马当北京个日子。现在呢，俺那最穷的那些不过呀，我的皮具肯定当面，那边他不过呀，对不对？啊，即存钱钱啊，提醒多。啊，人家人家的呀，即月不钱啊，人家拉手不的呀，即拖拿难过多了。俺那随的，路上拿罗呢，路子开差不的是吧？是差不的呢，路上的呀，过的少人买来是多少吧？过的少人也好些。看到汽车买的吧？
2: 就在那普助所，俺那随谈的几普助看了一遍呢，是六千多月不一呢，是土林路金、马林路金，谈的谈的六千的呀，配不一呢嘞，俺那随看到随的，车里谈准备过呢，俺那经常六十点，即越南洋谈普助所呀，即洋台北，再就个到外地送南洋谈普助所呀的，过送给金家庭这间，也好是越南的呢，还将给开钱不的下了，普助所呀洋台北作为特朗平这间，用亚铁里呢，俺那随年都修改了那效应了，
1: 他让人当俺那从。 听到林杰，我呢吃下边呢，不过是我去给大家再去吃是吧？听哪里呀？马龙也吃多，我那做不过的，空也休那些，不就看伊那些土地伊那些。他那谈到我那做六千个草原哪里呀？你去听这天性不给那些？我那做看这吃了是多，我那罗南明朝里呀，林杰，林杰里呀，吃过卡其东西，但罗我那做不就看他六千多部吃下边那不过错，即俺过吃他，他们个吃也给，但我那做这些听这推广多草原哪里呀？越过给别吃下边呢？
2: 我那做的是，经常哪里呀？是属于日中去拖的这，停车过节，俺不过去别吃下边呢。俺们两个奥特曼个这些，只过有十多呢，给人家两三过马来的，让开车过来是没送钱是吧？调换一下呢，俺那做的，两三月呀，停车嘛那么些，不过呀，开始过来是呢，你不是过个来，让给的嘛？年少二十，让给大家空气上不有呀？给别吃下边呢，即刚么停车啥呀？是吧？来接我停车，刚么啥呀？空气上不是吃呀？
1: 给的，嗯，干么送去？人是呢，嗯，有个，要么呢，到我见面让你呀，我是没这丢给，嗯，提出点了呀，有个啥个去？但是完了，都是代表呢，个人体了呀，啊，不过看了不的是呢，嗯，让加拉提往马桥不马是，让你呀往桥要是，有你来加拉提，说说往外个人拿了呀，七十过来了，骨头不起来的，开心不是？提单推送说，听到不了呀，我呢，啊，我说，但是说拉个加拉的教育对，嗯，俺看着是说了呀，他看见干哪是你瞧，要么呢，加拉提了呀，调一下。
2: 接着吃个，记得什么什么呗，听着，可多什么呗，啥不吃，那边有个多啊。
3: 就是了，他的那你不的呢，即突然路边他没的路边去，不过我的水平那里，他的我的样子写过日子，那是他的那路里啊，全部都要吃的呢。今天这个他经常那路里啊，到我这个那路里啊，干么样的？经常变着个出穷，从头寻求起出难，他的那路里啊，不呀，我这个即他那点这些现实就是，别吃下这水平呢，他的到我那路。 老两做开了啥个？光么送东西，其实啥我爹拿老了呀？俺做上个亲为拿老了呀？开了啥个？听么年轻辈呢？俺啥个起码啊？菜牛呀跟我爹的呀，卡迪斯汤是吃个的，让给钱能看这多些。顶这是人性，作为个即做生做这个顶这两眼大么做呢？不过呀，顶这次拍这对什么？不过有那类人性，我是呀的，菜贵不大。
1: 天空电影呢，做的蛮不济，没用不电影呢。不过给人性给限制住了，看的贵不大，看的乱动去吧，看的说说也我是贵个乐不电影呢，可怜可怜的呀，限制我这是。哦，他俺那做六千了，昨年是吧了？他那些六千了呀，啊，钱差别不错，我那吃下边那，那天给看几天的，下边么多，不过了呀，他叫江北团的，我这个有马的是小东啊，天哪里呀，俺那做听他忙不济个，他去啊，六九天那给我吃上去。 是吧？嗯，从业者之前，前三期不过了呀，这些呢，不过的，他们都应该会吃呀，以及能过些。但听俺那做秋节嘛，新的米几家做那又不大吃多啊。但听俺那了呀，俺那做十天，听这其他听这有没吃些呢？压岁钱呢，大碗米这我这里呀，我这也吃。听俺了呀，看谁吃了，说要不吃就得从业者之一的。听俺炒股炒木尼不吃了，注定我一的。听俺都老女人我一的，不吃些呢，他的都落的，女人我忙活是这边呢，啊你，啊早边呢。
4: 他领导的都不能杀不牛羊没打死的是吧？他都应当跟他做起，不过呀，刚开车的不开几个我呢，啊，矿里啊，需能行，你去。

0: 이제 텐신 유비는 안 봐라 암라리야 망우이 담아송 아니 치팅제 하스스 기제 당고세 두간 봐 응월이야 봐라 암라 체스 아니 봐라 암라게 다지 체급 숨래 체도 준비 내 수티도 겹으로 채우래 가래심 아니 장이야 대야 용차도 야면은 장게 또야 망차도 아니니 아니지 파수 27세제 안 수구 다오디 장이야 다지 저저 근제 체는 약도 팀제 탁수 치러 집에도 보고디 겹차샤 아섬지 보고디 응월문도 아섬지 람신 고견티데 지교 마리스 다선도 아지 치 전에 기지디 카레 수비는 만주 인지 미지지 돈년보다 야면은 로딘 교미게 보고서 기지시 돈대지시 고기 당한 조지 나모 디월이야 다지 볼륨 큰지지 야비 유비기네래 다디 랑 탄데로 쇠디 키고야기 쿠부지 마르다 세야지 기시 랑이야 강에 유비기네래 랑기 발라다 암라 랑기 치 타마 야면은 직부 무관 디디다스 다 발라 암라리아 럽고고시 아 교회 간랑게 자외 돈이 무야야 앱 소마베 텐데 지디 텐데다 야면에 년체 텐데 폴리 마치 아 키시 잔네 주 텐데 텐 심비네레 알리 발라다 암라가 접어체오 이네레 장게 파마 고고다 아니 게게 간 게게 사지에니 담디 응나 주 교무도 치아 네 주 텐데 자와 니네 말랍치 아시아기 다치 돈님보 당의 신기 로딩 요미게 보데 지 샤체 팅구치아디 하장기 케침르샤
1: 지샬라다 까메디 케침부인야 조이나 부조소 다 양살이야 롱버디 교진소디나 지 시나 시나디 카레지브나 파마니기 갑균포모 삼체 디제기 시나지게 달러머디바 타마데야 아니 지
0: 무주
1: 자타부 체고르발 시자이나 안안수 김다게 부조소야다 자기 맵에 토네 아니 당린치야기 구요지 제수나 부조티 당토마 계세직 노주지 쇼지 응외지 야유빈에데 폐친 두수 당부다가 발암라 체진아 틴제시 치온수시 렘도 갑시 계세시나 코네 트리아 데비는 부디 아니 렘마네바 지야 지야 디강리야 디강리야 아니 망부지 차체 신의 하고도 잠바디 망부지 차주고 잡아라 시자는 안에 수에다 김단 남부 수익이 지미지 자가진리야 고래 균세 부대야 수샤 야우치 샤오먼조 난지 샤오먼조 중위인의 디지 샤오먼조 딘제기 토공 창마로리아 예샤시 이는 하나 최 부조소리아 샤토베기 수샤디가나 최 퇴균도 수고리 시규 상부시발 대표베기 아닌 하나 최기 세딩위지 마지스 디는 부조소야 변조디 피주 당야기 누부유부디 랩토비아디 리스 제자이는 부조소야 케시스 수기 지 용탕 용콩리아 법체 소와지게 토유빈의 부조디리아 다와리아 고망하도레 메비네레 박비게 소와지게 토시 케시 보고 딩은 최네지 제주시야기 다와딘제 주비는 부 디 다와리아 칭아 유비니레 스디게 차잔 돌 차베마세 김잔 나로리아 던도게 지 내야딘 제지 차주고 말레 제잔 디 나로리아 파상베 응고티 풍예베 최고 치스야기 가메디다 송베 송조지 체솔
0: 다장시 당난조 차웨 토기 다치 응위비야야티 탄다 럽친 럽무 충원의 샤샤는 구부팅 제지 쿠쿠도 요마시 주발 다 네다 팅제지 중야기 조티 광리아 슈므신 응제 김잔 나로리아 변조다 응위다 저와 유배 롭스디 하장기 다치 뇽차바 동부인바 팀제진도 디기는 내다디 중요하게 중긴더버스 차대동아 최상 티리니 승체 아니 보초리아 간츠나 껴버리다 세슈문도라 간츠나리아 무사디 베베로로여다 팀제 쇼문도
1: 쇼발라
0: 다 이내랭아난츠 간츠나 무여지 타이네레 티바바 아메 라파니르야 딘제 사사 중주 챙겨리 라르 차샤비 네레 수솔리아 관두기 자라디 다치 요야기 라리아 왕치티 요지 마세 왕치티 안상게 무투기 체시다 배준월이야 주부유디 인지미지 스스스서 탐도 야우치스야기 로스디 게고리 승기
1: 다장실라 당는 수리생이네 죽지 참리야 니소 지상이네 야치 생겐행게 승어 제디제 셈바 토제나 슈기나 안수리 제디네 추리 진디 토리아 직다 요고 유드 삼바 키나 수키 시디 센디 셈베 제리아 편도 도 고비는 규고 나야기 조니문의 쇼히 직체베는 키랑키 규고 팅지게 단데 덥섭 나리아 추리 니웨 로친 로마지 교토야기 조친부 요디 승기 안은 수 디링키 대신 슈삼 다시히

0: Daddy, one egg has no shadow or bar.
1: She's a
0: kid Zinova, you would shame your goose. That's as a numbune, Zinova, you be missing bean, the meaty, no wood in a killer no to suggest good bar.
1: Gigi,
0: that you be in a racing to Sabbath, one bar ship in a bar gagging over the new ship, she be a curia. Lang Jenki, Nashi Jomarbe, Daddy Killer, Shepa, Mabody, no yuba, to you in a ninja twenty drunk that chunk to beg. The my Miki been a bar gagging, my boy, new ship, Shepa. 통교 유바티나 아 심주티 나로리아 더 뒤선 바이나 랑진 이비네레 아 먹기 능시지제 비게 아직 그래서는 어 바르게 그 뭐 혹시 제약이고 뉴브데 대양어시 디나리아 손도 와
1: 레스 레스
0: 뭐 되르샤
1: 레스
0: 나 진짜 니토네 하루 뭐 와서 소두나 아 랑진기 지주 말베 나시 시키레 상어 유바다 학바르도 있나 바르게 뭐 뉴십 집에 거비야 뭐세 되버 유자 마음 바르 입이 있나다 레지디 뎨비 체체 세소 가마 교업 투입규기 답이게 지금 섬시 지유실이야 교르대도 와라
1: 그래서
0: 따다 도이나 어리 메미이나 로 에프리가야 최대 체벌 시부이나 오늘이야 그래서 비게 지 롱뉴 카시에 나로리야 바르제기 마베 망고치 샤유보다 다 롱뉴 카시에 그래서 똥바샤제 랑지 숨리야 비게 지 지문 놈부 지 주도 와라 다 코조야 그래서 비게 지 지문 놈 주기 주기야 신도이 내래 비게 지 제게 체
1: 오도 체제
0: 안에 랑지기 롱뉴 나로기 바르제기 마비 유미디 문진 투고 유보다 다더도이나 듀윤기 그래서 강보디 야갸제 다던 거 유바 진짜 그래서 문주디 내래 랑지게 하고도 봐. 아,
1: 레스레스.
0: 제가 디토네 아니 아 랑지기 지디나 하장 노비 신통으로 봐. 뭐 진짜 그래서 혼나 줍게 지금 에머리게 기 세리 계정에 로 에브리가야. 최도 언제 나샤.
1: 레스레스. 또 오늘 능고 있는 거는 좀이 창매 있는 키디 있는 진노부 유브다 신세르 봐라.
0: 제제제.
1: 아니 내래 랑치티 지디 있는 킬레노 요리스제다 신이 있는 뉴뉴 잉그리스미기. 나 거기는 저스케블라키랑케 있는 티단 제유 기다 가서 최대 챕스 내면도야 딘제기 제시 딘제가 종어를 남부 규제 있는 랑친기 지디 내래야 킬레노 유브시라 주총샤를 동안을
0: 다라르샤 다 속자기 지디엔출인 당강주 낭조 제비 이비는 하나 도적 망고 지그러서 비게지 랜디 이비네레 신투도와
1: 오네실 저스케블라 다 속차 잠마세 안춘년 잠을 유베 자지신 텐조 이내량 안춘문 신비 상원 망고 지유 마르도가일
0: 다라르샤
1: 변의 차샤비나 다 지신 망고 이는 메도 셰브티 이는 지신 기페기 고이후르발어
0: 제제제
1: 지신 기 메도린 치문나소 총와티 이내레 부신 초구제 이는 지신 랑기 규베 체약 체도 마르벨
0: 다라르샤
1: 다 미남기 이내레 매도 이게 침무심 부디는 놈이야리야 녀비시라는 거 봐라.
0: 제라.
1: 다 이내래 매도 유체인의 야 침무심 부유베 겹부 말이지 봐라.
0: 뭐네 제라.
1: 매도 가시엘이야 차샤비는야 칭년 초와 탄탄는 신 칭년 초에 매도 기는 다 랑기 칭년이야 된제야 부진 소구제 규빌치 유비시를 도와라.
0: 제제제.
1: 매도리야 침나 초 유베 상화 쇼마르 벨라.
0: 오라.
1: 다 티 이내래 매도 이게 더 매팅리야 유비시를 샤라.
0: 아, 네 러슬러세. 다 침무디 이비는래 다 신배 침무다. 미 신배 침무스체. 너 이비는 아 생기가 치여와 저중기 치제 망고치야오리 다 이비이네래 생기가 치디나 젠덴기 치더부 이보다 저중기 치디나 자르부 치다 어 추치심 소 망고시라 두여와
1: 제가
0: 침무디 이비는 뭐네가 다 배트 캐주 망고시라 두 삼삼라시도
1: 타나샤라 다 침무심부 탄탄는 신 침무심부 노미아티네레 노고키네 예지 토비기 유자 당안한 주능군에이네 노고티네레 긍중도 오주 맵지 탄탄는 신 디네레 다 경체기 천구이네레 슈고 이즈발라
0: 타나샤라
2: 니제 아라 숨 아라 스타인
3: 어찌 보라 공감사
4: 아부 공감사
3: 정답은 뒤에
4: 아부 당한 절로 절라 내가 누구다 수고지 용기 멍시디 개주고 유자 륜초 도스마 채는 영양 민도가 전부다 정답은 용배 아
3: 오랑아 정답은 야 용매다라
4: 아니
3: 그날이 야 장부 시위나 내일이야 년수 뿌이 야고 춘에 매
4: 할래
3: 매 세세비
4: 부시
3: 이내래 제리야 년 차회 토리야 내식 군중 시야기 뜰롱 고미야기 롭젠 대신 유비 봐
4: 오
3: 보라 대시다 롭젠 뒤로 대
4: 그거리스
3: 뒤로 다대
4: 안에 보라 그 락도 가봤나 드리베
3: 오 다그라
4: 오
3: 대 뒤난 그 결락 소야 능시 공기 롭젠 나 롱중 심도 왜
4: 오
3: 이봐 야오 제 장부 유비다 내식 차장 좀 더만 맞세
4: 부시
3: 더 도이는 세이네래 진로 당도 얼세 제
4: 세 진로 당도 그리스 에 오
3: 제자니 롭조디 제비 봐. 다이나 매 큰이 사고야면 또 보라.
4: 알레.
3: 또 대보 시자도.
4: 진짜.
3: 보라디. 다디 신나 다디.
4: 아.
3: 다저니 앙다도 저랑가 직 시르다.
4: 어.
3: 롭유 디날 게 잡어 봐. 안나. 퍼블린 안 다그래.
4: 알레. 다디 看这小人，哎，谁年轻这里给我见面，不然个估计俺惹不起的。
3: 对，妹妹，二位忙死去。
4: 哦，
3: 二位忙死的怕写的，俺南方的那老
4: 人家，
3: 后边钱他个的了。
4: 这你还我们都不估计，不然个俺惹不起的，我。
3: 这是不了，他给俺点死的。
4: 哦，
3: 基本呢，给俺给吃这么多，对吗？明白吧？
4: 哦，
3: 给那里老镇的个太个心他个的。
4: 啊嘞，
3: 对不了。
4: 哦。
3: 这龙光面这么多，江北隔壁呀，年把多呢，新定的铁不拿了，铁不拿就江北吧。那
4: 年
3: 苏北给联系的个，干个这么多嘞。
4: 好公司，好公司，也就阿婆我，是，不然的也就是给，但不然的算不算数啊？我
3: 还能买包了，那包了要江南了。
4: 有有不？
3: 包了，拜拜。
4: 哦，不骗啊。
3: 可以呀。
1: 어지나디리는안주보간돌가르쳐했으네아
4: 네뭐라를세고디리네제뭐라기니가사착시자야매디사오마리라맹가레쫑마도
1: 어지보디니가르쳐고래다
4: 어
1: 매마세브제맹가레야딱제제가멋진비나네나저디도르쫑마르베보라니나시고겹고유베
4: 是莫拉呢？你的这是咩？的是的，你那里笑。弟弟，我今天拿了两角钱的葡萄酒。
1: 哦。
4: 哦，葡萄啊，那是观众投呗。这龙国面的这种我最钱重啊。
1: 啊嘞。
4: 哦，葡萄人家，
5: 不过让你们拿自己不是还有事的，
4: 没忙过十个月不着。哦，弟弟，这龙国面的这个老总的钱别借了，啊，那些的别的商家请十个多啊。
1: 我
4: 是。现在弟弟呢？蒙然你给那些观众说呀，给尊龙光家的要花钱钱不赢呢，蒙然给那次查金用白马车，免俺来找马打。我哩，很多菩提贴不起我的手段么？
1: 我嘴不
4: 啊！
1: 但顶这个偏不远了的，俺让你给贴不起这要花钱这样多啊？
4: 哦哦啊呀，莫休息，你的，俺来念了讲那个的，对啊，你的。都是些的那点事儿，得恁们用过的少的，老真烈士，多重哎！
1: 哦，
4: 你那么，
6: 这龙光将军，老真先生那娃儿，可是学过的。弟呢？他的案子，
4: 我呀，我哎，我都是，这，个里嘛嘞，啊，都是，啊，都是呀，那我弟呢？我呀，听说过多些那个么？我都是的，是。哦，都是，
1: 都是了呗不？
4: 哦，贴不起我的，莫贴不起说，
1: 镇
4: 定呢，
1: 你
4: 妈一送给贴不嘛钱，抽嘛的。
1: 哟，阿都是，阿都，不，
4: 啊，
1: 不，我鬼话你了去。
4: 阿子，赶紧买的，莫让人乐去，哦，可乐去啊。阿子，赶紧买的去。哦，莫个让你的，给那个的是多。
1: 我有
4: 家呀，给尊龙国面个老百姓是都提前的。你看，咱们上我的国面的，赶紧买的，赶紧买的去。
1: 我们都不买的，一把去。
4: 你
1: 不，
4: 我的亲戚。我是，妈，妈，妈让儿子说，我是妈，全部是大姐，我是他娘妈的儿子，别撒说，我是。
7: 波拉，
4: 我是阿姆吉拉。
7: 你不念个来，他是穷死。
4: 是，
7: 我是莫拉公，暂时脱不起来都。
4: 哦，
7: 最近呢，暂时就爱面对的，全能搞到马这边了。
4: 阿姆吉拉，底下我念你个，那些观众吃啊个，尊龙国面的这姐姐，没可能谁要马这了。
7: 啦，那些观众给尊龙国面了。
4: 哦哦，
7: 波拉去哪里呢？俺村南小可爱军队呢，菜市里一起难过不嘞？那些观众给尊龙国面谁要听做？忙点一个贴不难看快要的。特里莫拉提多里亚面看街头蛮多，年岁先不拉着谁。
4: 啊，咱们说年俺是赢，忙得了一记擦擦街，能没说了，老子最着急死。俺们进来掏钱呢，答应了九八年，忙做个铁不缺的几个面了。
8: 俺去忙得了个家堂，
9: 菜里了一起难过。

jarmé gi phong kháng rikbé khépa nám ki khong jarmé du shung né shimchú zé nâng gyu rwa shu nám shi. Pavlov khong ki gyan, sén rí bá máng bhú nyam tó léa gá chí gyu chung ná rán ní gí xé zé yáng tó rú gó rí sám né, né gáp shu gyu ló gyé b shi. Tí né má gó wár, bí dá bá ló rú ché mú né dén tín tó mú shu bé tó, khong rán ní gyan u rú su tán yó rú gí cén rí shimchú pár chák xén gí pár ké chén bó yó bá ki né, 비더바오 로브르치메 수리 루블링기 풍감 심주캉도 레네제 남시 로브르디 풍감 심주캉토 바블로프 왕제 말라라 심주 체베 고잠네 공기 풍감 수난기 칠레라 심주 체베치 키 카시에 수데 니다르 심주 능거유 공기 니시에 뒤메진 심주 체베 왕기 수학자기 긴데 수난기 상와티 또 토브시 공기 길러 또뒤 팅지 또 디보다 체지 지부조네 부구레 중외 주구사신 디네 뜻이 유린 제베지 남시나 또 뒤부터 취부 주변이 첩지도 교르베 키심타 야나 레바 겐데 추난기 제와착베 키러 또 메야 지저 코와 잠기 주지 말라네 주구퍼바 통화시 바블로프 세레게 터블란 틸르데네 겐데 추난시베디 장토빈바 주신 소학자라 정리소 겐데 추난 중도베 기도기 교유바 자주 세부로 중화지 바블로프 겐덴 추난 리베 뇨네 리부타 로브소 리부소 리보 망베네라 쇼겐 쳔부 테브시 풍캄 심주 강토 바블로프 저균 코유기네라 심주 터신 제브시 바블로프니 튜렁어치 제상소 젬링기 풍캄 리베 케베 도도 큐르네 제로 제동 고기 주미 시로 바블로프 주지 심민기 치레라 심주 제베 노비르 수리타 풍캄 리베 땅마토 제로 제동 고기 주미 알로 우르스 체리칸네 콜라 체리케베 코반 토슈기 민다 나와타 제로 체동 국기 주미 구로 인지 콩메 첸제 튠조기 코라 총미나 꽝틴 체브시 윤덴덴나 기우군 머듀 바야 정이 두시베 베다르 리베 총기 오크스파디 로브 체모소기 춘베 로브친 망타지기 로마 퓨주 망고식 우르스 르치네 바블로프 셰블로 뚝디 수리타 풍강 리베 뒤즐렘바 침브시 제로 제동국의 주미 계론에 송 바블로프 지존 나와 세자 테마타도 인자 파송기 이기 규르디 루블린 소소 짬베 콩기 송레 기베 로마 망타시 유럽기 사진 칸서 켑유버시 제로 제동국의 니사게로 런던라 풍캄 리베 케와 하웨 구총네 롱어 숨병업주 코르웨 제젠 소도 소급 계급 소수의 풍캄 리베 케바남기 연续달 바블로프 인지 공원마 펩나네 속쇼 개발 타다기 바블로프니 하웨 라야 미유도 레버 미남지 낙주기 진보 싱수드 나와시 바블로프 콩니 투타 남부군도 세리라 투차시 구즈캉보 랑거 예제 최다 퓨디 조아 미리라 동숨 세기강 외장 시에가웨 체지 샤유

0: 세계남초 참대리드 트링키레 젠티 슈삼 타가시기
1: 텐디레 젠기 십시 친구 난켄 부산 정도라탕 나와던지라 좀지다 이교 난켄 노조가라시 텐게 슈덴자고
0: 텐게 내가 줄레 젠센 바닝 타브네 토시나 슈기 텐게 슈덴자고

계진 타 출루 레드윈 거르키 남세 계진 락다라 타직도 체네 미르 출루 레드윈 텐딩앙 약보 주바 시진핑키 벤주르 공발 락다라 타직도 체디 유법당 뒤네 뷔제토의 폐계라 근디동

기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무족비 최군왕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급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我多久了？
1: 那是多久能收音？
0: 完了。
1: 时间讲过。
0: 我多久？冷冷的长沙，叠叠的心
1: 疼你，咋疼你呀？心急。来，我们上。
0: 老公啊，上来。
1: 那我们上，才能还收音呢？
0: 我这了，并不登记了。
1: 并不登记这边了。
0: 老
1: 王子，那是老谢，我是你很难拿了。
0: 哦，就是他呢，江苏中中乡镇的中镇的教育
1: 了。那是老了哦，像我从小，你们从小的去哪个收费资源呢？
0: 哦，当东马里呢，你阿婆呢，来到那个街巴上那里做那位，给杨子做那个，给店主那个，他呢，给几十万了，用了多少呢？给了那个那些，阿尼，下来那就都是拿了学费了。
1: 那是多少拿了？
0: 哦，他呢，就多少呢？그것도 레로 집에기 파유 시드 동결 파남 동 뉴트런 맨드 동은 아슈베 순당게 그울라나마 린젤레 부야이
1: 나라 아
0: 아 디니 울라 군조 아 살렌던 주 토즈나로 수야이
1: 나라
0: 아 아니 주트리나 녜야 군이 레젠디 약도 야즈이오에 레시미비아네 주인이가
1: 네세 토체 나라
0: 나라 디니 주트리나 가라 루셰 담메시게드레
1: 순셴 하체지 나유나
0: 또 당하면 시에 불지야 이거라
1: 내 생일 러러 어?
2: 뭐 있겠냐?

0: 조조 탕 파마 뿐치 간이 로가라남 타 렘키 파다 링도 치나 자조게 징바 더비 장이 치다라 차 샘팜 리베 로베 아딜리 디다라 송유티 장이게 거두 땡키 치보 치이 코류 속이 겐티다 마인바라 장이이 미루게 친 장라 참비 손에 쳐다 강군 딤교 유지 송 제티 每一名车的街道几个人来买吧看了一俺出于人意先给通能人这边无数起居的下年让其人意的人际他强被连接随他对我们心里多数写不呢早晚呢就没不停着看了一点叫人他日期给弄呢让其人意多久提议了今天提的三康给旁边配备旁边信息请你讲明
1: 天哪, 급리 이체탕, 급리 교낭, 급리 수낭소 티다 참모 좀키 방투 수탕, 랑키 랑르 닝지탕 샤스유나, 안수 시내 안수 닝투 도배 서미포초탕, 파모빈치 가니로갈소 샤스탕 참키 경투, 랑키 랑르 응규 링점지낭탕, 키기 포조초낭외 응규 티신토, 랑키 랑르 이내 균요마리, 클리인다 시송조,
0: 너나 퇴퇴린이송 소와 치다르 치생치야 랑셈 랑나 왕웨 셈라 코차 괴데 랑키 랑나 닝지타 랑키 랑이 참기 용군 주소
1: 심캄 최댄르 토난낭디 심캄 최댄기 자와 치베 디탕키 랑이탕 디탕키 지소 준괴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내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내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내리체
2: 지겔 슈베 피지비나 나바탄 잠닝 사조 칼루유베 피겔룽 팅싱에는 게 공감사 나난초 사디웅어 자르담규 지베레 체나 제와 가로치 나리 전조중 슈케 던조노비 테링키 퇴준디나 변종 참도 총기 권조 동키 켄디 퇴네 녀데 싱로 멍조키 변조 용바 판륜 땅외 고르키 드법리체 켄디 퇴네 기 총습 나바 사바뚜 지바티 동기비에 생기츠 생시유부슈 변나나바초 권조동키 서입 척주용윤의 슈베이나 리도 조롱 양사르타 숑서 양모 자탄 담라 야체워지의 유비의 귀인비 유티를 튜몽민비의 사두용어 차를 진종시 주부도 권조동공수 디주일남규키 윤종타 사두윤중감 윤종 아완도그리 진종소 용류지기 유비의 마치 네마 편숨속비의 멍수의 염내지기도 디링급수 파바라 아완 양가를 놓기 튜몽마인비의 개주내 남탕비 Kenten tuni ki digui mangzo ki bianzhou yungba panyu la kundi ki nubba tunzu jubar chagyu yungbi. Nian ki wangwa ma yungbar, sinji yubushu. Awan yangkar lungni

0: penjo to in the tsua yumba to in robjo de yomchi
1: robjo de jis na pe rob chasha
0: pet ne pen chasha na zu loda mere ngore mangcho ki yumbo to pen na zu chasha na zu loda lo mere ngore ha zu din ne lu ngapje in ne jo jek to in ne jo khunzo mangcho pa je da nga khunzo so ju a zu so lo je yo ri ji ri
1: ta su be su so lo de ji ma zo yumbo chia de
0: ra yumbo chia be ma che xian in ne jo xiang gan in ne jo zong si chung in ne jo zong si chung ge khunzo ya ru byo ge cha ge in ne din je je nang ge ri
1: a se le se
0: lu ngon ne xian ne a zu ni me re lu ji ga gom ji da mo ge ge che si je
1: 아
0: 아 근조야 당가 디버루르 솔디 아주 바지 이제 얘기라 디터네 신나야 망조기 초회 변조 있네 저 디토롱 접교대 중국도 가
1: 오르바르바 비슨 루질 검지 더 모즈 그제 모즈
0: 모즈게 원제 모즈게 체시 샤제 아니 더리리 이네 저 당가
1: 그러나
0: 용수 당가 체시 샤제 아니 제가 건조 소가든 거
1: 지당 잔용 제는 미자질 가지 드레기나디
0: 디 아주 세브 땡키 메데
1: 아주 루먼뉴르 바냐
0: 루먼뉴 체 아니 아주 제두 삼바 컨제스트 요르슨 아 다 천지디 형식제 다
1: 냠데 레시
0: 냠데
1: 종주 데블 종주질
0: 종주장을 받제 종주장의 천장기
1: 천장게
0: 능구 건조
1: 심질 얘기 천장게 제
0: 어 제기 안제 체
1: 미자 로그제 고스자 고금에다 디 미자 소세지 떠지르바 루초니 다 지그 디게마 줄 떠지르바
0: 제제기 안제리
1: 아 데네 마법이야 무지 얼바 종주질 마다냐스다 데네 루소니 디 지단 제 거스 주기나
0: 니 응외네 시엔나 종주질레 치 숨주 가절이 진사유
1: 쳇숨주 봐야 제가 그래서 나한테 좀 만져라 니 뭐지 뭐
0: 어 쳇숨주 작지 제배 간을 데디네 좀 시숑기 차가 아 치두스테는 게
1: 아 슬슬
0: 언제 제
1: 알레 드네 루 세비 솔로 제배 맞아 좀 시숑네 작지네
0: 어 작지네 디
1: 다 작지네면 더 컵스스네 지지기 기르와
0: 컵스스네 작스네 다 상전 켈레기 디 레그드 마르벨 어 디 코 뭐네 세디 삼바 아니 좀 시숑기네 장주 리우이네 자 아 참마 샹촌 킬렉 레그 디톨 로뷰 영향 치도 언제 망조 변조 토 로뷰 제 증거리
1: 알았어 아도 지 전화가 디스온스 와 지 로디 지 체리다 튜비가네 소비
0: 제리
1: 지금 예스온으로 이걸 안 지 체리가네 그래서 소비 남디다 지 어다 가지 니만 수준기 쏟아 저러 등이 바라 개발 그래 쇼도 했다 로디 개폐인 된다 아 샤시 계야이는 것도 저도
0: 그렇게 아주 굉장히 니마기 수준기 소루 인원의 세빈 루 카린스는 짜디미죠. 아니 제가 짜디는 신다 기계사야
1: 말. 자세 주동 다르발.
0: 제리. 아 주데 카린스는 다른 게라기랑 뭘 쉬는 시 제가 담바 마체 출로연도 아주데야 아 근데 소래 진스려.
1: 어
0: 스려 생차 어디 아주 체링 외네 시 독수 수고르바 어 접도 체 아니 나가초 나가가죠. 나가데 초 루루 쇠제 아니 맞다 만저 십시
1: 십시
0: 쇠찬에 다찬 아주 루제 루딩 원제 루루 들제는데 루디 샤싱 원에 챘나니 자치 갸기 어 샤야고 딱한테 소리 샤야고 참 맞제 아니 루도 슉 챘보
1: 어 루도 챘라서
0: 아니 루기디 삼바 루초기디 기 갖고 매 봐 굉장히 뉴봉원의 편토
1: 동기기라.那是今年卤煮鸡的不是？鸡的不是？嗯，下些全部。哦，速度全部差不多，全部差。我们这个，啊，你那就卤煮鸡的不？俺卤煮鸡的不？不是卤煮酸菜了，干？卤煮酸菜给，卤煮酸菜给偏女，家鸡当偏是家鸡家什么东西？家鸡骨煮去。哦，他水军来的只鸭儿吧？哦，这肯定，公家公家我那想那水军水里那，就是一个蛋白质。
0: 루레
1: 저만 거 오인 동안 수도 되냐 다또 처음 바꿔라 주장 하야지 동안
0: 아기
1: 짜디디 그들의 지나서
0: 연재를 볼게 문제리기나 디 땅양 망초기 변조로 교토를스나 디나기 추유리기라
1: 오르바르바
0: 뭐 로다기 더 개변나 아주 메시지 라베나네 자초 뉴거시
1: 슬슬
0: 아주 짜디 뉴베 중재 조르디 문에 전 아주 짜 뉴거의 중재 개마 아주 디네 주다 아주 주스다 아주 니에 다리 세야 주징스려우스니 아주 개 배우게 되면 주
1: 비다 주다 시다 그다 센자 센자 세우라 아직
0: 어 어디요리디 이내래 아주 망초 기변길이가 톨다 간제 소래 메시라고네 짜디 주 짜디 초디 아주 짜다 아니 컨조야 다 간제 소래 짜이네 짜까보이네 짜 짜르베이네 짜 컨조 종가 용베쇼 아주 유고 아
1: 진짜리기라
0: 다지 딱딱 체신나로라 아주 짜디 유고
1: 알았어 다지 다지 다지
0: 下车的时候，那先得咋从个用干部员的干部，干部没被打理咋乱不按下边用电。哦，这这个了。但是，他多多那先，嗯，眉毛永不，反正当时一路急起来的，是吧？这这忙出，咋的？啥时候？啥时候？第二个萝卜，合同的呢？公司开用大了，是吧？这这个了。这用家家长是用农业用不起。哦，这这。毛做胡子肉人，这肉给的多，但是俺做的咋从个用的？胡子，别没事，也不多给了。那咱俺做的归了，当咋从个用的？咋家个说收买了？我收买的，俺做当肯定收的。
1: 아주 다와 농부대 제제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제비 시아 용도 농부대 용어로 다와
0: ཁྱི
1: ਉਸ ਜਾਚਰ ਤਾਂ ਇਹਨਾਂ ਦਾ ਲੂ ਤਾਂ ਕਿਉਂ ਵੀ ਆਸ਼ਰਵਾ
0: ਜੀ
1: ਵੀ ਆਸ਼ੁਰ ਚਰ ਤਾਂ ਇਹਨਾਂ ਦਾ ਤਜ਼ਗਰ ਚੇਸ਼ੁਰ ਕਰੇ ਨਾ
0: ਅੰਜੂ ਤਾਂ ਦੇ ਚੇਸ਼ ਦੀ ਮੁਤੂ ਅੰਜੂ ਤਾਂ ਦਾ ਚੇਰੇ ਕਿ ਗੁਏ ਨੇ ਸੀ ਦੂ ਆਵਾਂ ਯੰਗ ਦਾ ਲੂਕ ਲੂ ਜੀ ਲੂਕ ਨਿਕ ਲਾ ਜੇ ਤੇ ਜੇ ਤੇ ਮੁਤੂ ਨੇ ਆਵਾਂ ਯੰਗ ਦਾ ਲੂਕ ਕੀ ਜੁਨ ਸੂ ਜੁ ਕੀ ਤਾਂ ਜਿੰਗ ਨੇ ਦੀ ਮੈਂ ਮਾਚਾ ਬੇ ਛੇ ਤੋਂ ਅੰਜੂ ਮੁਤੂ ਨੇ ਹੁਰ ਜੁ ਦਾ ਬੇ ਜੁ ਛੇ ਜੇ ਕੰਜੇ ਸੋਰੇ ਦੀ ਗੁਏ ਨੇ ਤਾਂ ਯਾ ਕੀ ᱛᱮ ᱥᱟᱢ ᱫᱤᱥ ᱭᱩᱜᱞᱟ ᱪᱮᱠ ᱪᱮᱥᱮ ᱛᱮ ᱡᱩᱭ
1: ᱟᱥᱟ ᱥᱮ ᱞᱩᱫᱩ ᱡᱚ ᱞᱩᱜᱤᱱᱤ ᱡᱤᱨᱵᱮ
0: ᱡᱤᱜᱨᱮ ᱜᱮᱞᱟ
1: ᱥᱮ ᱥᱩᱜᱩᱱ ᱱᱮᱨᱵᱮ ᱭᱟᱱᱟ ᱫᱤᱥ
0: ᱟᱡᱩᱫᱤ
1: ᱪᱮᱨᱤᱜᱤ ᱞᱟᱜᱡᱮ ᱵᱮᱡᱮ ᱫᱟᱱ ᱠᱤ ᱜᱚᱨᱟ
0: ᱟᱡᱩᱫᱤ ᱪᱮᱨᱤᱜ ᱞᱟᱜᱡᱮ ᱵᱮᱡᱩ ᱛᱟᱱ ᱡᱤᱠᱤᱱ ᱡᱚᱨᱮ
1: ᱟᱱᱟ ᱥᱩᱜᱩᱱ ᱜᱮ ᱛᱟᱪᱟ ᱴᱚᱱᱡᱚ ᱱᱟ ᱭᱩᱵᱮ ᱞᱩᱛᱩ ᱡᱚ
0: ᱛᱤᱱ ᱡᱮ
1: ᱛᱤᱫᱨᱮ ᱭᱚᱨᱵᱮ ᱫᱟ
0: ᱟᱱ ᱪᱮᱨᱤ ᱞᱟᱜᱡᱮ ᱵᱮᱡᱩ ᱛᱟᱱ ᱠᱤ
1: ᱟᱨᱵᱟ
0: ᱦᱚ ᱛᱤᱱ ᱡᱮ ᱪᱮᱥᱤ ᱭᱩ
1: ᱛᱟᱱ ᱟᱡᱩ ᱡᱟᱱ ᱞᱩᱫᱤ ᱛᱩᱝᱜᱩ ᱫᱤ ᱢᱟᱨᱩ ᱫᱩᱜᱚᱨ ᱵᱟ ᱞᱩᱜᱤᱱᱤ ᱥᱛᱟᱢ ᱠᱤ ᱜᱩᱨᱵᱟ
0: ᱚᱱᱡᱮ ᱨᱮ
1: ᱞᱟᱥᱮ ᱞᱟᱥᱮ ᱛᱮᱢᱮ ᱫᱤᱨᱮ ᱪᱮᱠ ᱥᱩᱜᱩᱱ ᱠᱟᱱ ᱞᱩᱜᱤᱱᱤ ᱠᱮ ᱛᱮᱱ ᱨᱮ ᱭᱚᱨᱵᱮ
0: ᱥᱩᱜᱩᱱ ᱠᱟᱞᱤ ᱫᱚᱱᱡᱮ ᱠᱤ ᱫᱮᱵ ᱭᱚᱥᱮ ᱭᱚᱥᱤ ᱭᱚᱨᱫᱮ ᱧᱩᱧᱩ ᱤᱧᱡᱮᱨ ᱜᱮᱞᱟ ᱡᱤᱡᱤ ᱨᱤᱧᱤ ᱛᱟ ᱞᱩᱪᱤ ᱵᱮ ᱢᱮ
1: ᱛᱚᱱ
0: ᱠᱤᱱ ᱭᱚᱵᱟ ᱫᱮ
1: ᱨᱮᱥᱮ ᱚ
0: ᱨᱮᱜᱞᱟᱱ ᱡᱮᱨᱤ ᱞᱟᱥᱮ
1: ᱞᱟᱥᱮ ᱛᱟ ᱫᱮ ᱱᱮ ᱞᱩᱪᱤ ᱞᱩᱜᱱᱤ ᱪᱮ ᱛᱩᱨᱤᱥ
0: ᱚ ᱚᱱᱡᱮ ᱚᱱᱡᱮ ᱠᱤ ᱪᱮᱥᱤᱫᱱᱮ ᱪᱮᱥᱱᱮᱞᱮ ᱡᱚ ᱛᱩᱨᱤᱠᱟ
1: ᱞᱟᱥᱮ ᱛᱟᱱᱫᱚ ᱭᱚᱨ ᱵᱮᱛᱤ ᱛᱤᱠᱤ
0: ᱛᱟᱱᱫᱚ ᱭᱚᱨ ᱧᱮᱫᱚ ᱱᱤᱥᱛᱟᱝᱱᱤ ᱞᱚᱜᱤ ᱛᱟᱣ ᱜᱩᱵᱮᱱᱟ ᱟᱡᱩᱫᱤᱱᱮ ᱞᱩᱪᱩᱞᱤ
1: ᱛᱟᱥᱮᱨᱤ ᱥᱮᱫᱮ ᱥᱚᱡᱤ ᱞᱩᱪᱩᱞ ᱛᱮᱵᱤ ᱞᱩᱪᱩ ᱛᱮᱵᱮᱱ ᱞᱩᱪᱩ ᱫᱤ ᱞᱩᱜᱱᱤ ᱥᱩᱛᱟᱠ ᱛᱟᱠᱤ ᱪᱩᱠᱟ ᱞᱟᱥᱮ ᱟᱢ ᱪᱤᱠ ᱞᱩᱜ ᱱᱤᱥᱩ ᱪᱮ ᱟᱢ ᱪᱤᱠ ᱥᱮᱱᱡᱮ ᱥᱚᱨᱚ ᱞᱩᱜᱱᱤ ᱥᱮ ᱛᱤᱠᱤᱱ ᱨᱮ ᱫᱩᱜᱟ ᱞ
0: 루기 아무디네 뜨기 루니자 뜨기
1: 니졸티
0: 어 니졸티 무슈 찌때 찐점 샤베서 제 제무죠
1: 그래도 요르바 야마제 사람에 루고 야마제 사람에
0: 노언제 노언제 제베다 루신 루르바
1: 루르바
0: 어 언제 제디 제 제무죠 아주 루니 루주딜 최드드디 lu mulu da lu lu am lu luma

0: 대자 아주야 로키도 도미도 진짜기 딱제 체우르바 진짜 마진 넘규 근주문 존재 소유잖아 대
1: 또 제가 지금 뭐라 김어도 있어라 이제
0: 김어도지 기두 삼바 몰루디 시안이가
1: 전부
0: 여러바 진짜기 딱제 제 맞았던 근데 아주 로고소디 삼바 폴루디 체지지 딱
1: 여러바
0: 폴루디 체지디야 딱다 대도
1: 이제 루토고스 그러바 어디
0: 그러바 딱 먼저
1: 그 규비디 비야바
0: 어 건조기 딱 감게디 무슨네 투레
1: 토르고
0: 어 투레 디기 체시디 야 아와 양가 루 체시디다 대도면 도다 니니니 딱다 대도 아주 대야 루스
1: 그러바
0: 안디 루기투도 루기디 삼바 루디 마키온디기 지나베네자
1: 그러바
0: 속도이네자 되게 뭐네 야
1: 네가 제주디게 대르게 떡다르바 냥직 시네
0: 제리 어 양가 루 제주디 두게때 디마키네 다오 다오스 되샤 디마키네 사고찌기 질 아주 되게 급급 급급 차네 야
1: 급디가래 원급
0: 원급 다 아주 뭐네 시 원급으로 봐 원급급 원급급 차네 근데 잠자
1: 어
0: 루니자 추체 루니자 추체 루니자 잠자 차디 루디니니기 잠티 개바 잡지매나 아니 군인이 가지 계약성 그
1: 어라 선자 상자 상자 꽂지 좀 용식이로 봐
0: 리틀레스 레스 용식이 아무로기 저거도 괜찮아서 이제 봐 이제 인도 미담면 잡아 그건 좀 말이데 누구 이제 인도 진로 대유나 그스 누 강부 되게요
1: 데그
0: 어 주망 텐도 어디 되냐냐 주 되게 저 말이 어 지중게 어
1: 제주에 딩라이 티 쇼그 봐
0: 어 제제 세지데 마데제 로 제디 쳔부제 제디 춘추제님도
1: 개바 쳔부쇼디 이거라 로그니 바라나
0: 로그니 개바 쳔부쇼디 삼바 데 아주 이제 미지 충대야 어 아주 人工 딱 이제 소 人工 왜나이
1: 어 미게 되지 아주 좀 울디야서
0: 어 어디 이제 미지 쳔부 심죠 아 코스는 말 봐 로 암디 가츠 뭐 가츠 때문에 그 수부 체질이 알는 거 말이야
1: 바로 단지 아무도 협도 줘도 또 또 제대
0: 들어 제대 기나 제대
2: 건조 동기 퇴내 공비 동기 조 샤토 아완 양가 로조 제비 켄딘 퉁공의 대내 제뉴 정다 타 맞아 냠조 카디 로교소 기 차답 제디 냠디 변조로 돕지 동어 타 미마멍 조 기 초외 차긴 력주 제바라 가위비 좀제 돕신 입어지 디링길이 첸 순점 다가시하기 생계 슈딩자고

아니 가려요 그랬잖아. 최저 성적 감 못 걸라. 아니 뒤 단아냐. 말한 적 뒤 그렇게 망부지. 단아 뒤. 단아 뒤 망부지야. 별로 두. 별바마 문해야 뒤 개받는 데 되는지. 되는 마야 로프트 저거 보고 된다 당만 두가. 뒤 전. 받들 로저 어제니. 요즘 망부지 두나. 뒤

0: 뒤죽 걸었어. 대나 가자지 뭐 덩굴 덩굴 쓰기도 와.
1: 어다 뒤죽 걸어.
0: 배 뒤죽 걸어. 누가 어다 덩 덩굴 그 시험 던져. 빨리 작아내줘. 존나. 디스는데 다 인내 상모 쪽도 잡으러 와. 디제도 저 루루 주세요 근데 아니 뭐네 저 단다 찌기 지금 다쳐서 잡으래. 디스는데 그 인내 던져 잡으러 잡으러 와. 중사 배발한 것만 인내 채. 양양 가서 가네 저 렉자 상말래. 그 디디 디용데 아니 저 배발한 사제 디기 양 러비용데 아니 디스 배발한 양 캐버츠 냠녀석 저 지에 콜라 노던 콜라 캐주도 있는데 아니 소스 다져다 소스 인내 잡으러 와. 디스는데 도시에는 막 루지도 충분했다. 근데 간장 간장에 아니 그 뭔지 개발자 쓰이 용도 아니 면다 쓰이 던져니

0: 더 가라 가르치도 고 직생도 융군시야브리 간서고 가르치도 까브르치도 자갈라 자갈했어요도 봐 자갈을 자난세도 더 가르치게요
1: 실까
0: 가라 가라 이러왕 가라 대선도 더 가라 가르치도 자간에 다루에 지스케서 지레다 고 사가다 가라 가르치도 말한지 넘게
1: 까매
0: 까매 되게 될 때는 지지게요 같아 단단히 그거 저저 저자시에 들어와 다 자네는 다루에 지 단조로 망치를 중지 있어 중화
1: 중지
0: 어 중화 지게 됐어 그거 봐
1: 견학이 지든
0: 견학 지든
1: 견학 농리사
0: 신지 신지 쓰게 될라 그 중지의 글지 사가다 가라지 니 줘요 그 남들도 니 줘요 중지 쓰게 될 견학을 하는 게 되게 지잖아 맨날 빠과 쓰게라면 누가 빠과다 명화도 쓰게라 어떤 지 되면 지 거지 뒤 거면 지 전화를 거지 뒤에 요래 요때 뒤 뒤래 말한 즉 누적 치적 뭐 민초 걸라 조조버와 민기라 그 지년에 조조버리
1: 거지
0: 거지 맨날 님들 선지 쓰는 누가 님한테가 사
1: 선지
0: 선지 용단 통지다 거지 오다 그 티부시라 그래 치적 지 전화를 뒤요 당연한 즉 별 다가 거지 뒤 야간에 중으로 와 조치시도 야간에 중으로 뒤죽 걸로 지속은 되게 뒤죽 걸로 되냐 중용도 동고도 있는 걸로 배디 말하는지 뒤에 그 치 뒤죽 되게 지난 시간 쓸 수도 다 치 뒤죽 걸로 쓸었어 치 뒤죽 걸로 쓰니 다디 있는 걸로 뒤에 망고 중 직경 감색에 근처 중으로 직경 감경로 유배 빼나 저와 치도 깨고 빼나 말하는지 니마 따와 매말하고 부부 빠삼 뱀발라서 사던서 고라 좀 누워 봐봐 빼나 그 직경 감 ती खंडे चुंगरे ओ ती गंगले युबे अनि सादा कामा दिजे ती जोदान खरे सादा कामा दिजे तु खुर्जु छेबे जुनुम नंग ता सुसुमी को कुरलम ग कुरा जम रुरो वा बेनो तागा दा निमा तु सकोला दा छम कुरा जे गुवर वा दिजे दि जो जुरिम नंग ल अनि नंगजु खरे तुंग रे नंगजु दे बेना इंदे सन्जि सिग तुंग तुंग दो वा नंगजु दे देलो दिसि मे नंगजु मंगु तुंग दि अनि मनेजु सकोले तेंग ल युबे अनि मिले सब तंजे ता रंजे चेसो तंजे क्या यह दुआ करें उनको ओ ना दूसरे ने डिशेज़ जो बताए ना रंजे तंदा तेज़ खोलो कर्ज़े रख पड़े
1: ना कर्ज़े रख पड़े अन तंदा क्या लाश है तो तो करा कर पेज़ दाया दी
0: दी यूंगु से बोले
1: यूंगु सोच बोले
0: ओ ता दी दी रे
1: क्या गाले तंजे तो करा कर
0: क्या Naga naqsi jagaduwa, di janani chungura yezi kore.
1: Namgyu gertzi nukzilwa nukzi sinu ya
0: mi... Shinbezi
1: cha,
0: mangzo sikirewa.
1: O, anja rizhi mechwa sam.
0: Shina nukzi cha, mitji bata tanzu...
1: Dilo ya gertzi
0: rizhi. Pimcha maare.
1: Anja ya, anja towa, kwa anja lini.
0: O, riri, du. Tanti maranzu mangzo ki kingwa marwa kaji. Ya mika debu kaji ki ya tukzu yunyayi bari. Pena dinja, mangwa chi... Mika devo dinde kaji tam menta shinga dinde miduga penangara zu mi chongba inne ani shimbu dinde shu de lega chiga chungna ani mika de le shone kaji gisen pa diye pora ye le tegra kaji pora ye na tegra men ka devo dinde shien ani tam menta cheru jugu miduga onde da tabre gotsi se de she thonga da thawa gara gara se de jaganya taru ji se ko da phaba de mumen zu changgo changsian na ko ringne ko khari inne 고민이 용군 됐은 거 봐. 근데 대가는 중거래다. 대자나네 중거래다. 제노 그 용군도.
1: 아, 레스 카티르 봐.
0: 가르티 대가지. 나티 있잖아.
1: 야나.
0: 대가 될 더 가라 가르스 접수요.
1: 이게. 이게 나네.
0: 배나 대가 대세 나온 거 쓰기도 봐. 대가부터 어디 아니디 바디라. 문대 바디라. 가나니요 봐. 이해를 대가부터 어디 대가 잡을 채로. 이해를 자나 보다 봤더니 자나 잡이 절로 쓰기는 누가 펀트 가르 낚시여라 어느지 거지 버래 대 용분 된 거래 대 말한 저 시험보다 대 좋아가요 말해
1: 아네 세상다 늦지사대 근데 화리니
0: 우와 맞아 저도 뭐 대 말한 저 증례 던져 그 띵서부터 증례 던져 문터 띵서 자전부 싫어 요르대 있네다 망조얼마 잡자지 좀 싫어 그래도가 아니 망조하게 그 고아리에다 뒤 조부시라를 생각만 곧 답이 등에 지워 말해 조부시라요

0: 다들 없어도 다 가사가 좋아 정말와
1: 좋아요와. 또 먼저 전에 밑에 띵터 보고 또 십시 제일 와 띵터 보고.
0: 개첨보.
1: 개첨보.
0: 싫어요, 어디?
1: 됐어.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모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에기 야게다 불어와 내 슬규 니네 슬인디 내버도 슬린도 가네 렘바도 첩규도 미리 정리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4: 저번에 또 조이 난자 그 그거기 링기서 예쁘게 종이 난다다 종대수 소소 나노네 민나 마부 친도 선진도무다 수단이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외이 구매디니가기 낭닝기 땅니 갭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당 준이당 벤저당다 니즈마부지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직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5: 여기 단능한 한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비진이 디 로규들링 다저제 마세가 땅아라도 셰샤로디 하장 푸송속고 대딘 로가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진 대디네 가라에서는 규진구 때 노규진구 임바 피소사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2: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드라 강중 시리 첩규 시베리 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뒤즈치
6: Sembo Lingye, Tanda Lingye ge sen shimbidini, Penjong Pilu Suri Lublin ki minzi gigen, gigen chimuwa la chan sunam dobge la su, Pyogi soa rigbe minzi sungtri guo le jiru shubye nang tuyndiri, mutu ne jiba sero na.
0: Tati ngaranzu rimne tanzu ni soa rigwa da zi tanzu ni, tanda jirang kwangla gandrin na zon, rikshung shi zin sa kharewa rasungruwa. Ta durdu ru shubye ina, ngaranzu chen ri sige jawarwa. Cenrik shizhen sungdi. Cenrik shizhe de la kualinda niyo. Chik karera yasena. Cenrik shizhe nga ranzo namjuta. Mangzo yinne rang nga ranzo dmi changme. Khandra yasena nga zangara yasena. Cenrik shizhe de ko ngobuchigla. Shimju chota. Mangbuchi yane. Di nangwa gyurim la chobdoyon saka marya. Kun niyebe, sardo niyebe. Chik nga ranzo. Chubdre saba. Tumba tindraji. Cenrik shizhe rwa. Bena ngobutindraji ki. Bena nubay kare duwa. Ngobutila. Ani di. 가르팽기도 쓰게 된다데 양타고래
1: 쓰게 걸라
0: 생리르다 쓰게 좋아 말아 보통은 다시 양타고래 쓰게 쓰래 디스운데 땅 아래 저변에 생리 당골 고아들 낸다 제가 있나 아니 고 생리기 말한 저 힘줄 된다겠다 엉엉감 생리 있는 가리 있는 자꾸 등산 그림내 던지 배줄 땅 고 힘줄 전 싸든요 지메 있나 다 그 사도 니에 받으래대 이네디 양타고 이메디 녀설에 베나도가 로접장 양나 로니슈 좀 좀 시중어 중어게 전리 받지기 심주체니 지기 두대서 받 니에 받대 야 제일로 주니슈 거거냐 마리스에 지금
1: 또
0: 기승도 그 양타고 있는데 다 그 사바지 조든지 니든 니에 받대 그 양타고 이메 녀설에 당하란 좀 니빠드 가르고 쓰고 와라서 넘지 말한 좀 칼라 다디 이나 전리 정신 체리도 템바라는 데서 양주면은 체리라는 데서 어떤 좀 양타고 쓰게 되래. 그때 좀 동안은 저 베베소아리거든. 다 컨테스 고알은 그래서 체리도 템바지도 거의 다 양타고 이미지. 대신데 말은 저 단다 베베소아리 거도 지 동도 당고려 얘는 중국 강로 도빈데 고마 숨게 있네라. 양주면은 또 서바 또 직신 동도 서는 게 동도 장마 고 숨게 되라 아니 재매기 보지. 참았잖아 양다봐 미루어로와 그 숨게 던져라 아니 말한 저 나가서 미디움만 많이 봐 빨리 그 겨 남주도 된봐 남주 표도 친봐 아니 그 참아지 인데 뒤숭에 아니 마 양주면도 좀봐 양주면도 숭에 흉 던져 장마 다 참아인봐 그 양다고 인봐 아니 재리인봐 쓰게 온다 동서 말한 저 고아령으로 와. 디스운데 말한 저 단도 배우고 소화리고 있네다. 양집은 배우고 뒤를 부시를 쉬운 애송을 빼나 중앙에를 벌써 열었어. 그러나 직형 공부가 탈독세대. 아니 바로도 빼나 소화리고 찾아봐 있나? 아니 밀류 띵을 한 저 내다. 아니 제로 아니 내서게 근래서 전 용고 전지 유름 뒤져야 돼. 예 뒤져야 돼. tine nye tije di
1: nang
0: di xin
1: nga
0: rang zu nga zi xiongba yin na di an ju dap khanda che gara siye tong zu tsa nga ba di ko rik zung yang thao ba nung zhu me ba din zha jilang nga rang zu kwa lin kwa di di xin tu nga rang zu zi yi ya zi yi xiong na zung ba chung nga ri ba tine nga rang zu ba na nam li ka zi ni xie ba sa tang kio ka la so ba tong zu nian tang sa tong zu kwa ra jia me ani 근데 배낭하는 인더센지 돈도 원서터부터가 제주 통일화 어 돈도 당국 주인이 돈도 그래서 돈도 상만 양다고 아니 그걸 눈주매 아니 제리를 했잖아 너도 누구 거야 저리 그 재미있게 나스
6: 신의 남처 광토 링게게 센트베디니 레니네 편정 뷰루 수리 룰링키 민지기게 기겐 체모와 라차스남도 깨라수 표기 면타 지시베 링네디니 컨제스 추민타 링네디니리아 체리 시진스타 릭베 슝루 시진스 카르카르 유민고리아 제지 슈베 제베디시 지멜리체나 무튜네 표기 소아 릭베 민지 송지고라 겐스도블라소 제지 슈베 제베 체디 슈베 탱게게 투도도 세나 유쇼 팅디 강준 시리 체균 시베 리체 슌참다 시인 탱게 슈딘자워

0: 谈的你毕竟起吃最糖不打大事
1: 三个那么错，公看不三，项目的第二呢？刚我们三个年终休息，年退让九强等位去书记王军正去，中国所从未康等位去书记宣判，杭州刘军接不他，熊梅老师。王军正去，中国所从未康去，俺军心，拍了个表他，胸口从两个康汽车去，立起蹲台，烹饪忙活他，巧用车去，我在娘们来定十七天，连续开前去南昌做军他，停入前去锻炼马拉推仓说话。
2: 家用机结构充满了些毛，小区住不少几天，扰攘些天。我在小区军队连锁当他，我在扰攘区别特别拉不上对钱的，拍个边角堂起错，被他狂别用久了，归宿三不进贵宾，都是闹事。他来到店头，让各种几级所操起做起活，但是从今儿几级所操起，从今儿起的就他娘们头，忙偏人到小区设起酒桌，家用机所从设起看堂不准备，做的立足前行。
1: 年团他所操松土这位娘们接的接替，连南沙边眼嘴巴他，连个七天了，南部滚起出界电牌，相对属于短血症。年到女色出来，中国盆降起，黑木来一改为，改起熊狼干活，他塞进肚里，进肚里边，拖个同伴进肚里，几层安宁接不进。入门时，一龙长辈我呢到团接替，一龙长辈去，汤为熟脚替，女色他，女色一进肚里洗起脚进，第六套个同伴呢，再见长马色。
2: 今年雨果去端木西江新片，冷酒头，芒草菜嘎表他，我们今年许下这么多，端端推测去年最南部我们把钱学不成。三个月开始，前头迷茫清康的先到七八十天，前头迷茫清康他中央政府部他中央司政务连中央疾控训练卡，农水部密集部接他念头，迷茫清康去电学冷路去，金色创业托他们来推了，二位修炼结果去，三家八成前提。
1: 今次创业办卡，三点托他们了，巧用的修炼解读。人流查车拦块去，人鬼块到马拉去，电价冷切冷路，人心去，结刻去，才是外宿八进七八塔，才是天，你到你十点头，到我对面才进你那宿，外宿拉单七个人不止。中国在九天早起开始准备七百，都先拿出一些七百套的外边行囊。
2: 第六老太头，改用在九天早正早起，在九许多年头，去过去看他，俺当过去女色给打最切心。那天去我中午吃他，端当过去女色处，他最切白。再去班，边叫穷困，光通脚洗他，去西塘端去十多不清楚。三个月看人，第一个啤酒五连年，先到七八十天。第一个啤酒五连年，今到准备再去洗他，叫人。中央文件拿开门外，光去朝堂，车门单位门洗他。
1: 门外光通脚是松帕木蛋的，两人他接连行前年去，暖菜解气，牵牛拉水来团，二位来把中台，云顶去团结他，作为直属扛脚拉水头脚夹脚前头。三个月看人，杰克找三九年先到七八十天，第六村头，山头牛街参与公司，牛街来过趟街外，开来去团结店家托他们那批马七八他，节约点皮皮送，店家跟送台，杰克托他马七八跟去，杰克找三九年，山头牛街参与公司。
2: 清单，开团讨过去，打这些图。三个月看你老师不能先到七八十天，老师不你退，文件老师推三期，参与老师录进校对你去查学笔记，连团过去前台，老妹参与强制，开幺内套的东西不摘。第六老对头，谢全年去杨伟所来盘堂推送不来，家长阿怕他，连年拥抱，光通脚吃酒祭他，成就你什么他。
1: 杨伟所来团在那个过去考级难的，团在日我就我皮一盘的牛不抢他，李局去对老三说，团在你这就皮一盘的牛不抢他。八十年到空班，阿里给团看个半日了，冷一马就把他，阿里最近特朗普去，明端南会八十图，将对阿里胸侧外面躺来马七八，快来拿去，阿里师兄去，阿日将对八十去胸侧前面冷一七天前头。
2: 而且送票，我先团长米赛奎托，赶忙人到松马入卡，归去前去，人到女色过来到唐北牌，那干些的，人到女色端落来，人到女色过来牌，女色穷人坐了通脚就是端在月前前头。伊斯兰克斯勒内特尼亚呼吸，刚才奎托，长期买不所谓，而里冷天吃西，吃新开马浪不马塞。帕斯坚托，伊斯兰国归来归，哈姆斯长期张三马切矿，伊斯兰木棒明年月色内，今天前西给马瑞接他。
1: 伊斯兰木棒了，关爱吃的他大家庭，让为他伊斯兰去电价送给不起去，各当心不应些角度。三个那么错，天地刚我们生就年终学餐，下面了这个农村年轻的工人吃起学费来参加，人不行，三那学不学。
3: 你看你。 全众拢是年轻人物，大家拢是伊。尊重他，拢听对。
4: 尊重他，拢听对个。
3: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树立马尔信徒，每次迎来对卡尔冲。
5: 恰强白马堂村边，中日古宅端木地。先看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3: 尊重他，拢听对个了。
5: 尊重他，拢听对个。
6: 杂志上点评三条两个观看上，听第李才能，培育中巴部长兼独立电信编就及张伯堂。这令群众拉起总体更困难性，群众迷茫，比军抗难，比军难为，那么他的条件，各批为密集集群恶聚吧，随便当起什么事巧的，偏到了起，偏给农村几个追当听不着，总体文山当站呢，杨端修旧应变，三郎有票，三桌连接，年查起八天出局的要为，偏给总把不独立电信编就你。普三年师兄退出明察起了东角阿当街边本职人工地边七个西车西银吧各批独人西车为金都接入七栋短期出去了古城不当接入七栋短期短期团过了高下一处堂准冲车速修行接入七栋短期结局切记了下对续不当切记各冲突各七栋短期结局切松了恐怕乾隆起高粱党杂杀给国内出了灾，就是七栋短期结束吃不了了。国票没主听，党票急速，孔明改按安排八中期，长期这边国共去撤退，电信编就党接吧，清治接吧，怎么党？就是七栋短期国就科技了，票对安排党票三年师兄期，电信编就党接吧，那样两党从对杀了，国家党清治接吧，党外国共期。由于中央下面宣送多，便于图增持起，国票目主听一百九支持，电信编就恐怕乾隆期毕竟都起估计，国票目主给两间用作，两部八中做了一路，他是再把了电联配了七六七个穷儿子，独人电信编就起，可能穷于去年，按技术设计给西不利当，给西透明，民主令给新年确中不当。居民们介绍，今年日本人看了农业财经，他对年啊没落嘛，恰上听宋先生习总在不提，总理啥总去，孟西啥天穷呢？给不木去差别，电锯是敲的，年啊给电锯来不了些吧？这些恐怕热度级别，他们是敲了说的，开机中意的，提名吃票的，也别说，年次突破小了个，七栋宋家出租他怎？怎能有情？咸阳宋大给杂志历史金融团上预备来人那件事情的说法，蒙不是怎能有情？蒙起我托家读书呢，他就解决没把事。可是为每日给穷儿嘴巴随便当起什么事情的呢？突然电信编就起，接入七栋姐姐居民住了怎么事情不得了？因住新部门他怎么约不当？据细贴，老家他怎么人？独立高粱米汁按个按数酿出的穷味，配上年给三元半酒汤，可配木煮了数百三段土生给六句三碗各有不没色，土汁是不甜浓，面就中央给配上年师兄给这些生煮汤列举，中央师兄给配了居民给打完了乡内家别吃里汤各天说，看看新土气味六句讲三星给不各有不妥。各部给团都为七日，盘上说说了，年啊给南面多点些书记吧，小六个，十几十九新年咱们才有劲，总把半年，票给这些年送了强求别多，忙出给总算来讲，人不独立开不点，具体自己带了得人的，完全可能没劲了，面容面两对可能总骨头不一样，没把了，可了大地多，恐我只吃了。给我一个特别年纪变不当，从年度改变没那当。瞧我袁琼说，起码起行我说，通对用啊得不，穷也不听呢。 zomze kye du pakbe namdar zamchi shindang chewa shikri. Xiamla lenge ki, pyo ki zomba bu chakjin durin denzin bianchu ki zamba tang. Tsiling pinzo la ki zomchi genkul nang xing. Pinchong mima bichun kangne bichun nangwe namdar chakjin, gipsi we mirib ki chungwa juba sumi damki shumu shichawa. Pyo nor ki pyo ke nungti ki ge chwe tang tunbara zomchi wensam danja ne yang tun shiba ti liu ju ju bat senwa nang. Xingde dawa gebe ci nirjigla, somu puji gemur, kowe singmu shikzebar, pomur songshi, gewaan yebse la mingshu manzebar, jige kyabda durji chang dagi tinjien cawe xingi lupsan nyanja la mingdo xuna ki chirpipsu, denden wangmu shi zewar din, xeta ma sunam gindin mamar gote ki singwe chokatze. Digib, meti gotin jen kumbenji de yu nirang omana, Purpucho to gyote, jik gilik gyamtsu tuyne tsukyundar. Purcho ri chupa namki to. Sera zeta, raka chagi gilong duwa zimba tam. Purcho ri chupu dengwenbar zomba chupti sumki zogur. Chamgwen xinye rinpuchi gyu yingsi, chogi chupi gu rinpuchi jen changdi. Xinye chupi chonggol tang zhewar, digane xabden lingbu tungmi zang. Menje kusung togdin, tangxi karbu, Yokucha, kaiyue mate meto pumbacha. Sechang shosum. Ngui jamsang docechik. Kue arben dunru ceka yukjik. Jengku yukjik. Gezi gongshunma yukjik. Namchu masi sosune pubzi. Xingze tangjik. Tangu kodajik. Zhugar tangjik gizu gucenam bunantang jesu zewar. Zhubdi sumgi gilong tsukshu ngayu la kata gejejita. Ngegar chigeri. Sertin zhi jie ki changi kyang pyu xing. Tigib menze sundib shugyu le ki kum ki kye. Ko ne shugyu mirchi cho ki kabib gongtion xin. Cik jor nam nirane jikyu chebar. Long zhi gupsu pami rinyi la gigan chuzun bani jugyur zetun xin. Xa sumxi nga cuy ne sindi. Xabdian sundib ko rang ne shubar. Chama jigi rik me zam chung. Tinsung gyunsa zhixi tikjian lingdu chajian dunchu gip, gijin sumdian dorji jang qinpo, yonggi giwe xingi lupsan nyancha ne, dilamgi songchu nanggib gyang, ngoma tsangma ngagyun dar chushur yuto. Simgi chubay nin, digane chajian xabdian lingbu tu, menje kusung togdian sirge tujik, ngu docejik, kyo yuksum, nampuk ni, xingze nazwa dangsum je pyuxing. Delu nensung, dorji chang qinpu dini saba lo gongba xian tun tu ma xikbe par, char jian tun ju chunin lingbu gup menche su dip shugyu lo dar ko rang ne xian ri me par chikyu che. Delu char jian tun ju chun ju gu jar namke cha zang pende likhe lingba dang, ne chung zayang lingba, sang jian gyu di zimbe pende gyu chit tun men su, tun nir jian gya gu la, chen jian zawe xian yin ge jing sum den dorji chang, Lupsan nyancha ne, jomdian de bie dorji jikji la ju su me, rechi ki gengo la dene, wang ki da kuen ta, nwe shi jie. Nyin nyi ki rin, wang shi zogbar gul nanggab, gema ge chen jen rin jen genzom ta, sumu puji gemu, ko jie ne kyang likbar tobe, gesan tu kyur jing. Jambi xin ji xie ki wang jen gul nang trubie mutu tu, gema ge chen jen di suwa dip tun xin. Ngeran mabu nyi ta, Somo la jie la, jomdian di bie dorji jikji la ju summe girim chara. Zogrim nianjur xi sabji jie zondun to. Xerchun tu, jikji ki gengur chiti kyang chakdar tu zie di lumnang ta. Xenyang, pumba jian ta. Dorji deba so zelun tekli lirung tu zhubdab ki. Giksi pokdun menga tang jie ba. Tana nianzam qilu ki choka chaklin chun jie kyang. Biyi so la xinpang ma zie bar. Tuk zewa qinpyu nyungchi tu zetar gapipsu. Gapyu kichub tume tu ki ju duba sablam rinpanyi ki damga kanchu nyingcha lekyang chi la pangba sangwa yingsip ki chungur denso. Murgu manyi tang qipa tipto zamjig la. Jinda ki ngoma chokbar jikdin chuge ki wangdu tangne jimbani mayingyang. Jam rinchin pyu nyebo galun dokar shibchung shi nyektu ki kewaan tamba Chanchu Simba Kimbe Chui Sungwa Te Jigli Chungxi Chui La Te Xin Ta 고도 상어 좀 마세. 직치기 년참자 망두 송신바다. 견두양 직치 주순매 낙둔 창매당 지회 계조 냠린 교묘토. 두산카라 등주장 린신제 뉴룽기 로마 잉해다. 부디양 신인기 끼와 인부쌈기 년된기 로마 고추민 치다룽. 돌지창 뷰든 나와 타의 문미 가르기 남주 변진 탐지 킨시 추안해경 부딜 툭지 채토 예담 돌지 직지 라쥐네 균두 낙둔 창미 지 죽둔 라르 날수네 직지기 님바식 동주기 카피 둑덥 텔딘 탈람네 원시 쪼퍼 군주 학배 하디 지수 진배 레게 여바 뉴룽기 강사지 게인 냠네 계조하기 믹치장 급여 매발 내란의 강시 독의 침부 시에바 인배 다리 추 강시에나 풍규 나외에서 또 송나 내란 남기 배바 퇴미제 고도연남 경부 지역의 배발 게마 끝인 젠테는 고당 면자와 탱아 라지 추기 신인 타부 계시다 락샤 갈린 독하르 셰프중수와 라 겐조하기 끝이 카시에 휴와 낭용기 굶지 채토 균토왕 냠시 제뜻 고든 경부당 독주소 망다직 제송와 표미 시럽기 정신 인서와 배든 토기 중시 신예기 낙주 개념 제징 팀중 소모라네가 도뚜식 휴와 낭송하다 고니 도치창 벤진 탐제 킨시 진부까지 마독바라 좀된데 배도치 직지 라주숨메 된천남 노르숨네 네즈 마네달 산체 미파 매장 창미 등규 잠마도 계조 메쿠르 70 장마 경부 유튜브 찔러 영양 기림기 도치다 난추 진럽 내숭 깽고르 개초하다 레 개초 파기 강찬다 조림 낸주르 남시 명창 잠시 참배 나왔다라 롤랑 류규르 갸차르당 조디 년도 퓨와 삽제당 강찬 마축 잠충외 나주당 공지르박배 팁자 인도지 우용제시 신의 끝인 숨디 도치창 디니 직디 메추기 질람직 제수 메카르 두 둠바소 신의 마르바 치더와 인답 디급 엽융념주기 급시당 동시 룩중 룩도도 창디 대동 송주도 경주기 작시에도 제체 되니 괴디 공부 삼의 주용월 재난 제치기 생념 제남 급여 매발 당자 로미기 뒤지 고대와 전도인 세티 세진도 순급 게마거진 젠테니 고당 최제 란념십수 여시 모체 직내 시에주덥수 휴번나 갑십수 나무추기 낸라 낸도 추슈 직규와다 양추시급 추년배 근롱당 근주 잠양 미치나 딜마두 지 숭착부 갑균제바다 니니 직치기 깽고르 치디 노르와소 중내양 체제 짠의 숭디 잠자균바소 제양 록다니 카잠민바 디급 나추 체두경 깨는 깨만용신 지 10두 3제 거진 숭디인 디 제바당 남달 강러 시중 개외 신인기 초 창러 교와인 당나기 초 창도도 법바 인시 간단배 신인 공문남기 송균당 툰발라띠 대파 미끼외 랑와 메바시긴 거치남 되바다르 슈 축제 신인기 가신 근사르지시 특진링도 디게 시역중대를 깨마 끄진젠티 툰수당 규유 초로소 제티 내내 좀된 게 도치 직지 라주숨메 레룽기 년삼 견자 숨지칭 담바르치 삼제 주둔 카공기 진시 내란라 금지 체를 메듭 스츠기시 토미라다 하동기시 높상 제명 기시 응원 튼줍 기시 상부 튼줍제 갸가르 팍배 유기 힝대 친부 넘니당 총배 튼기 기회 신예 친부 대다 남당 현지 고유니 된찬남 베토안네 된신잠다 우두 통신잠체 된사르 제주네 두린도 립체 나공 남수 표기 다주베 된주 노변 은유 제베 숨주바다 다기 주권이기 흉다 개베 왕부 백한로사외 제바 더이 악주마 진교르토 숨다기 제무치두 노변 최종바 군남 민심 建议 미세외 출시라든 매직거진진 공변지단에 독지 생활 남충라 끝이 제대 숨다기 제무 높종 치바당 뜻중 대표 사지 레과시기님 흉제칸 핀조 교발의 디지 높종기 지주도 동능급 경합편 공가륜수하기 지주 체를 맞춘도록 人 충질라 통수 채워제 대등 제변 계측 난가로왔다 편유 세칸 난방 동력 강사도 배워 듭니다 지바 샤고왔다 롱유라와 람풀룸바제 디급 레토와 인시 콩남내 지추 칭당 면자외 통수 제지 유게 매지거진진 팅인의 세마타 갑시수 라친기 고지 차사 차산도 롬열 제주다 매차하게 추구 롭자당 지간제라

생연남소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얀 시베니 선생님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내선디 케기니 문예 투세 투베 루아유라 원점 체면 루얀 시베니 선디 세네 니로 쇼로나

0: 생애남서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양 시베네 신신심나와 닝타보네 토제난 시우기 내센디 케기니 명예 투세 투베 로아유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네 센디 센네 니로 시우로나 원점 체면 루양 시베네 센 시점 타세이 탱게 신자난고
1: 생애남서 티디 벽에 롱체리 첸 차자단차 나주 추주시타 감응업주토 양가제유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 치외 치도 영이 타월기 자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강 곰시 니모 교화탕 탈수 사바 족비 치군낭 후다 슈토 족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신 약부 주고 시바슈 유고르탄
1: 시바슈 레고 뷰세 토르동화탄 심부르 제디 남구 판류기 멍시 덴도 동회고로
0: 로드토 란제기 시바슈 뇨송 투송탄 도는 갸세 게탄 청중 숨파르와탄 유고르 시바슈 칠동키 작단 세사 응세 퇴도 진배고로
1: 이랭기 아만다 허르무스 추가기 주미티 기생된배 피림톱 유지 주바탄 계진놈진 최신인 계정안락 작비 고르소인
0: 샴나팅디 선주르기 난튼 십드남센로나
1: 디글레군에 베베니츠 롱아센키 차르크 종업의 구조로 로듀 시진핑기 속신난 외 당중앙기 미마기 제된 소화를 제묘치바디 베트 미빈토 진주 타용타 미마 대화를 진비 공백기 삼로 타용세디 망조 긴송타 렉주 제바를 쇼갸와타 미망기 카사쿠이도타 강해체와 심체체와 리구체와 제기네 된 탁주체바를 쇼갭디 중국 남배 등급진 조준기 총재 안례 망배 안례 창샤기 군례 미망용라 편보 중심규 중국 공천당이 미망기 체도 운이바타 미망기 왕기 타르게 중화식시 달려다오 등배 지진인 중국 공천당 운이네 롱자탄 주민아 고와라 딘디슈베 속신토 지급조직시진핑기세대낭비당기퓨춘케시트기퇴신직니미망기최도자와딩습수부탄어치바르숨토멍치댐부댐부댕인신지급조직대낭비녜바르토응아인낭기퇴신직니녜바르토미망라레버딘니로규기차샤럽친뛰고시부대힘시진핑기랑리당기계세니미망인신미망니계세인바로라댐부르긴니 罗电局民航，密码他酿土浪不他，酿土三路动画，酿土两个七个月别，龙乐坑入西个江，有个东米土别，蒙西电不电鱼起送鱼，结局主席习近平给解释用别车瓦七别，你的理论去，密码你偷偷把了松土，空气透着能持续的音，电子送信主席，三年来都是不听堂不能够。 接给主席上海中级黄埔区半松园南中兄弟石明崇三的给出名亏多批评。罗谢公提个人同年将官渡检查区别，宁浙穷基西归宁不行的，出名忙不歇去，接不上今年，给进七路学过别做阿姐过一月。大家给准他宁次三十七八句，提个人南三老王局的表军都穷去。罗地大人给军都全部写个，接给主席突击所有全部穷去。
2: 光启芒索及三木东三的三木东瓦塘芒索及三木东西把芒启土库的七百七万日日新列管的主把接接的芒最低级军队昂起的东归县内的能源上海中间黄埔区神秘崇三的给崇明规矩崇明朱国利益他家昂索的苏水特三塘三九月别得不得入清松西区域接给主席三季土级所的全部穷域 接给主席孟给金三郎给团大了土库的全部能给月经团大日日新跟着西部的能源孟给团内得了这位团内点了他虽然给来个了周阿皮图孟族列举团重结团重新念都公平动格他留到我主播了接给主席习近平山东行经德州重结的凌晨区本林重叠西域家重罪重名于新会议金都批评习给主席公司能没大念不图兄弟金追门追那我他 列秀永不谈，建国基地谈，祖国六军在上面过了黎明能源。天天金山几个团军是赢了，金山铁道忙不团军是干净。接给书记给做了新标纲领，干脆做业务也不通克，俺还想搞不轻松些送不谈。光给杨塔北西军接着当我做不谈，老领导我的他了忙了，第一个团军托缺我吃亏是的能源。习近平给。
1: 同美三对美吉巴塔，跟着罗拉颠簸的年底，杨兰三百托共产党给国际级别，几所领路给家下，模特共别当年，俺最忙做那么，俺这边最多点别做啊，给托把机会些送去。迷茫给做啊，第几样些个人，结果给团建议。罗迪小军从今年从西巴塔，从都开今年三年了，都是农活了。接给主席习近平给托托把了松土，忙给年长期团他集中三马了，突然那个月。 记者提醒解放军，习近平主席北京重建的西城区北草场三郎街五楼中心三百一，建设协助中心的批评。习近平主席，建国的舰队呢，中华民族的水军决赛也不谈，建设建设呢，继续用给天猛给建设。人民党委他随兄弟，日卡给天空，解决了七个千年，建设协助雄才七路谈，比赛拖了动物谈，军队按空别住就是工地当地。 겐군수 디기 덴베 친주라 르톱규로 TV 리그베 차겐 중국 시대는 유 시진핑기 랑키 겐럽라 고르와시 시엔키 겐럽라 고르괴시 난수 겐진이라 탄도 토고르 야부치 괴시 송규 다자 오라우 춤춤 사비의 겐수 십시 중국이 겐메타 겐군라 상비 교르괴라 균투 군디 당히 겐군라 남아젠키 겐수 십시 고든시 신규 레슈니 망수 시슈히 뉴르게와 타 자비 랑고르케 칼로와 로그디 총투의 레니엘미나소 레슈미소 사바니 제덴 소와 튜니르 체겐 타 사르투 체겐 송급 체겐 제기 신제코 춤춤기 판매 사강토 지게브루지 시진핑기 대가라 니에소 갸신비 뉴르게와 세트 공수의 레가 단 소와라 토쿠르 단 끈지 나와 타 공수 레게 튼토 갈레게와 타 레기 비와랑 아주낭유 롱아젠키 철규 종합에 전해낭 망수 겐송타 렉주 지수 치료 당해 미마용 튀모토와 주부를 교류로 군디 딘디 동 괴시 등기 전해낭 구리 제배 믹세 조카 니슈 이주 망수 디기 지기 믹세기 돌세 토슈 송유바타 대단낭 레슈타 용법 롭소 디타 겐소 주수소 미마 망소기 토고르 치슈 제바타 치태가르타 치무유기 내든 티리라 개비 높게 니만 아르비에 초로 동화타 쇼베 니슌 아르비에 서도 자와 치구에 달리 다오 순바라 지켜주지 지진핑 허베 슝안 퀴사르도 독심 나와 피피 비진 루프진 시베 슝안 루프이토 지켜주지 추구소로 디기라 진진 체토 배분타 여러개 존리 체디 슝안 퀴사르 다냠도 찬웅 용화타 중국 남베 등급진 다냠도 공배 용화 체구에 제구 낭유 시지핑기 양배 깨르베타 대당앙 선호 용화를 진해 안주 표정기 미럽식도 주로와 제괴시 송유 중캄 고류 야군이 제장시하기 지배 튼세타 지군편기 망주대기 도순배 등조도 계세 원계 신수 제괴낭 쇼급 지겹조지 시진핑기 지소용 신수 낙수낭 쇼급교로 직소타 군우 시바타 리룬 서지 침부로 제배 준신 망도 당해 중국 남배 등급전기 시다 아르베 작당 된바르 제괴시 내두낭유 당기 속신 좁게 파속순 랑게니 고라시비 오차 준신식 판륜 망슈타 교슈기 계급지기바타 남문부타 서시 준비 경시 중무 당자니 규남진도 교류 달로로 랑게기 중캄 고류 고르기 침슌 캡자진해 지도 된배 중국 속준 제배 침경기 망도 아르베 된도 당유 미마 디탄 이번에 지소 링로 등급 진도 교류부에 전다 개진식이 달류 개용 소진이 기신 지켜주지 시진핑기 신소당파 구숨롭소 면주 주된 리시 지소 편디 지소 갠송 리공제기 우유냠지 소중기 손도로 쇼급 디당기 중국 소중 제바라 네바르토 랑게기 개수 실송니 중국 해주 된배 최대한타 디당기 공비 럼유토 로디 교류명항 교육회바타 뒤럽사베 최대한타 디당 리둔기 치쇼 로디 교류명항 락다르 치구시 닌두낭유 明儿, Rangeki, Zamnito, Sikun, Chishuki, Menchu, Trident, Mala, Jun Simata, Miri, Chanum, Mumba, Ceseti, Yungbub, Jing, Tu, Yakubki, Dunjito, Lipupi, Ditan, Jungu, Zujun, Chaku, Kumdub, Hachan, Dimbushi, Bushin, Yu. Mima, Nam, Ali, Yakbe, Sua, Yetubata, Ali, Chuji, Dimbe, Mansu, Chilin, Chituba, Chiku. Talulo, Tu, Rangeki, Lishu, Nebub, Chichan, Dimbu, Yubata, Chungi, Yungbub, Dimbu, Angbarwa, Chungsip, Kyung, Tari, Yungwara, Gundi, Dindi, Tiba. 시제지비셰슈 캡자 균제 메바르 치로 심바 망조게레 뉴덴탄 핀누 유바치 중규 미마 자베셀라 조바타 제소 공메 공도 고르규 다류다오 시바라 중국 중앙 첩지 주기 칭아 뉴고다 뉴치 뉴시제 뉴바치로 동규티 냠디 롭촌 팅 유상 바치규 지겹주지 시진핑기 롭촌 소교능급 릉중뉴 생명고타 테르 카디에 조베 뉴바치로 쇼진 당해 미마 망조기 세소타 균노르기 대자라 송균 딘디 제구시 닌두낭유 명안니 주부주기의 뒤인비 망조기 디도타 캬장티 지겹주지 시진핑기 뒤타 남북균토 토제 침부낭자식시 지겹주지 주부니기 진팅마낭니 뉴고기세기 리둔카 딘디강 야부주부디 미마 망조기 세소타 균노르기 대자라 기린 제구비 닌두낭유 계급 표준 우리 지호 변조로 심주강 지소 공비 심주소의 소장 刘徐기 로디셔준 로디시진핑기 소신당의 당중앙기 예세경외 락린추 망주 디기치로 동규디 아르웨 운세 퇴배 내법 도상리 망초 조경태 퇴럽기 개조다 외주기 최든 운세 대표군요. 비디오 공배추 망초 김송타 리규 제바타 명예 망초기 외유 간의 세월의 시수부 마세 풀어미디 보편 람세 수부타 퇴상도 당디 롱아생키 철규 종업의 퇴급수 망초디기 균등한 제시를 동하다. 뒷모토 죽부를 교부하라 군디 댄디 동치 멍시 댄부식 딩구의 시송유 중국 남배 등립진도 교부하라 망수 개치주인 지급주지 시진핑기 수비난회 가족유 미마 대화를 진비 공비 삼로 랑랭단니 외주부 지도부지리시 망수 아르부의 기랜타 레수동부의 임수 침부식도 직도시바타 미마기 지도된비 초화를 장비 리미티 시솔투비 디기기 남바를 교부하유 Mima mangso ki topsor tan gizor desor chi ngarbe pyusum zobo tan ngarbe gelen tenpa, ngarbe gyuntu toba che chungyu.
0: Diga lekun ne biwe ne cu. Yar ge kong sing ki namba hajan chuse tuba yuba tan, rinne yugor ki chumra yang ngarsin chuse tuba yu. Zijong la dawa ne ngwe su ti na nyamlin chibe par, zeju be gukor gyuntu chinba ti, sepsu leri ki kodru yang gyunche me par rinba borwar gudi dong sing yu. Shandun Qingdao Langgu Shu, Geyong Sajo Khane Yongfei Lopcha Dingchungki Lomei Siblu Tsobaka Gekab Tsudin Dingsir Gyunten, Jiaolong Dajian So Gekab Chimu Kuchun Chichela Jamne De Yubashi. Siblu Loma Wei Zong Yuanki, Jiaolong Dajian Ki Nunshu Tiktubi Sikuti Yengyin Tupu Kangda Yubatan, Ti Yengyin Nunshu Tinta Tiktubi Yumi Tingun Singi Mi. Wenjang Tadi Tere Riktub Chungla Miki Ngwe So Tong Chungfei, Nye Chena Ngwene Yagbu Du Ji Yubashi. 借用业家族参加三对天空集队参学期客观车行一百千年三年提给促进他促进科追界松期参加三对天空得知当学朗里罗素丁西跟古华交流行期他留幺对空生时协助了永肯及措备阿托我些特别忙途信徒撇下了帕切家族松主演生及多节目中那学 他留罗队图让业绩涉续西总给文博家境阿坦成中松帕拉瓦坦帕拉切从所西总给文博来家境内西坦成中尼托瓦月经涉续在具体编辑罗帕女主法人的这期间开心西都就学初为人心给涉续来的初度起码坦涉及团结人心坦涉续来的讲文团所中来的坦永牛肉娘这丁色托帕拉七星月河南新乡图 洛地主的客直接团结期间的开了西客我所娘之查瓦坦城市前面老子的电台开了一个陆续直接科学图片地部西西北切月片先往团的直接娘子切半天人工案直接科学图片娘子切半天去运动中学开了一些北直接的西选拔科书于客 俺最初做你修这批的声音拍赞没拍的这些科学切拍的都是图的月片我没经验他提醒你对盲大及马天空的人工案是图的月片从下期天天写这些样压制出去咱们用途请月把马赛写不出这批样俺最来的三百写图就是月他路查到空的科学谈娘水写不出来俺都过去出给他从月节我就拿月 借用内地次团结人心及社区来的及苏州来的及有人不妥把人不进行学罗队图切真预备谈年轻谈切真来自社区来的及人谈帕马推送来加上主谈成就女帕的学把谈跑动谈从端社区来的加上主气谈成就古帕的学社区来的及不在来所亲把谈人不帕的图把你失去及军队女不进把来冲我实行
3: 他留到我西巴了，第三季节不看起，社区来的个女吉他，不在立冬了，估计冬就过去，三七了七八八点七八天，年冬送出了那个社区来的个机械群，过冬就是七家烟四百七九卡三点一百十。到我东边去，你说人工所切片，第三季节不看个军队出手套，社区来的空皮桌子内，我端扛的七八天，日夜内，社区的家族的亲戚推上多单的，参加他刚那天做，刚叫四个鞋店一百十。 中国女士参与新疆看几个编组的那个主任是因怀疑，小学解决马文生判断之外，才忙不休。天内清楚一百多人，罗南民众话谈，就说民众话，提醒给破灭民众话的每个事情了。他呢，用数一万十三级别充实时间行。第二天，扩展了明年的呢，抗体体面到百，怕看清不西谈，前面接送一百十。
1: 第二个五年八百年次，最新人总统不一。 탈루로 뒤토 랑게기 셉슈 치르톤 낭쟁기 지보로 고로 통주로 숨지 된돈 된게 급주 급된다 제왕아 신히 뒤송나 돈은 갸체 게자 숨파르기 시제 좁두 남베 셉슈 치르톤기 송제디 갸정업주리 계획 대낭 미기기 진내다 르지 셉슈 시제 대왕기 표주 진바 치르톤 집에 바르세 가소소로 갸정업주 낭뒤사 니다 갸자 셉슈 셉시차 숨세기 유고르 셉슈 치르톤타 겐제 셉슈 낭쟁 셉에 바르세 중교부유 다오 당분에 다오 주베 바라 유고르 셉슈 치르톤시세 고르 통주르 니도 니게 급주 코니신데 바르세 갸저 숨주 소시 사직 셈바타 셉슈 치르톤 치왕아 이케고낭 바르세 교슈디임시
0: 디글이 군에 비웨니 추 중국 소진타 뉴주 냠제렌 소치 치시닌 지자빈헤 다와 듄바라 중국 소진레그 탈게 듄장티 갸쟁업수 탄성중 시진헤 지용네 무튜티 갸치로 조와 윤흉투 유바타 툴레 소진 나르웨 레수신 유바시 카구 듄장 토네 데치 다와 듄바라 나도 사르베 듄장티 갸쟁업수 탄성중 아신헤 더송탄도네 갸쟁네 레코 탄성중 니파르 유바시 로디샤르춘 다와 나 듄마라 파르베 나바 윤흉투 유 Tietu, Jalam Gidin Leri Tan, Sunlam Gidin Leri, Naba Mangwe, Namje Gidin Kekun Jeki, Nato Sarbe Dunchanti, the Suntan Dun, Casosur, Gazene Lekotan, Changjun Chitan, Gazene Lekotan, Changjuni, Gazene Lekotan, Changjun Sizia Parhubashi. Seneca Ki, Duntunga, Naba Mangwe, Gidin Chushi Sabadunpe, Jalam Tan, Soto Namje Gidin Tan, Toji Lamlu, Tisin, Changsin Namje Sotite, Nale Hagbe, Gador Mundu Chungubashi. 小学校共天内电呢吞列所镇阿尔维列所庆于巴塔金珠街镇直接塔德镇落地提醒罗浪出切日电金珠罗切所吞列所镇列国电部车盘内群天江南体人堂托别塔托银为所塔熊南体浪国社部列国盘内用法的规制图于巴西咸阳亚森神三内卡起 越过了六种坛，他们坛辅助两队及越过了七天，提醒侵占越过了七天，筹备越过了七天所及，在去筹备的面对，从主坛人内局及宁贵区，因此南北南北在去中南对片，三公来主被主军坛提醒从主所镇界及盲头中华的杨贵州土一百十。 中国所镇坛有着两支连锁机操作选拔坛冲击机车马增容器你对西区机达达云区当天朝外出给车轨了规定电梯动画坛所镇朝外走用了规定抗药当天先是四百的修改过坛两支下至女人拖着动轨把这机蓝色电源车轨西区停约坛蓝领大路坛顿天所镇冲着天雷北措施主角了规定女电动突破这机送于八十第二个五年陪伴你去 到东北菜族队人重庆彭水松汉峡中心土人人民的新面责任岁月积极主席习近平给族队广播开启老大的团结定色写吧总理李强说中央国际陆队给前轨族队南北浪界团结写吧结合给这一沉入沉水给电北批示送给自己给抗议当街捷报促进速吧车主不妥当不一定写吧人中团控部他基地部 对抗他重结他重新组军部金军金军部中国农民力共他重新密码最凶所这一切天朗兄弟重庆彭水汉峡中军机对别军机密色策进机人业为女子铁当街接报解约给谁几个不抗重庆彭水汉峡中军机对别军机密色策进机人业为女子接报组军机最新年重庆彭水如张松松都听谈不错吧他 当街接报促进局组长车主土丹部等位局委员中国三用局局长王坤吉出所作用能力当街接报局列个规制特别党话谈列个浪些段也不是当街接报促进局昆明用从头的学也不是出所郭某所讲促进路段南阿达年重庆彭水冲兄弟对别局段局密色策进局人业为女子局给他们都学了个南了娘年学也不是 据说，当前接报促进局、习近平给组队广播开心，六种六大的领导接不谈。总理李强说：“中央国际陆军局、前轨组队浪级团结建立，这里团队先托联不谈，前面团直接了团吧，委托电子，来给编制了通讯界给咱团协商。恰巧用他陆队昂女子团个别决定了解释建立，女子团别决定再去宣布接不谈，这他用呢。” 女子告诉他，看待交不谈，这种特区级别的最先到也不奇怪些，面对解约。传说他
1: 산에 가다 뒤에 전비 말리 학비 군리 대자 리등기 견제 등교 전에 서시 뉴지 속기 의미 경인 최실 등습 제부터 더구 재련 경원도 다 고르교 딱제 다 년간 매버 수교를 중요 격바 뉴고 용도 다 뉴교기 리등카 등디 주비 미마 망소기 최소 윤을 기대잖아 계련 등디 제구비 랑제 등교
0: 디글레 군에 비외 내추 윤난 추진 니주 장부 용신토 托在了米尼杰杰出협계约别央萨尔奇科应洛克尔的真额阶级塔隆地阶级尼蹦蹦尼姆西基丁日的狼行三年提给七八次文切出自松日日给出给起洛克尔约别蓝塔提铁格尔甘马松居帕尔通途当瓦塔朝中南给罗马措罗森杰米别阿洛克尔主席冷不西对于拉这与东居查多图别维基查卓长来迭帕尔森居切米提格巴西
3: 적집타아담지생토베베살람람키추구티니메게게리주롱숨캉사르케유바디신장텐산지후로로시게투즈젠네제리니슈증니탄청중직숨심페게게폭람되신신장호장네텐산지후게베초즈숨게랑코람타티가마니슈파르통도당와탄우르무친네코알르파르키주슈투즈티팅에초즈듄네탄데초즈숨탄체게파르통도당규 디니 산에티게 유고르네심베 冲了着我谈，罗米尔塔普顿杰库尔泰，日月来讲，将他人别决定养不超速就行于。中国蒙西族中间特多给团人里，南阳仁宗康王土都有天没人办了，没专门认真操办了送教材就提醒。南乡个塔过去话，现在越南去日去各界给外推所，蒙西这个来往了军队军队，孙杨电别给我日日里，西南查下地在持续给团人提醒。
1: 나무 确定的样的你的那种，对了，皮具的跟保障你的那种，看到听见的信息不的呢，中央龙井的工作给听那么给三角的两张的解释。第一个问题被问的是，一人亲自布置这把八家爱意最新颖，一人给俺是阿曼达和尔木子苏格的准备进行一把它，准备的拉在他七十平里面的，给咱准备皮里托皮具就一把是。 八家一，他听准备给做那年出生的那俺蹉跎土下坠土八七月一，一连给阿曼塔娘们起的苏格提蹉跎进阵了土堂七百，闺女跟随顶别七星月八堂，叫你别准备什么就这些，其叫了他们中间几只才就引起就有，年底的二零二四部长被森特也坚持当年几个，二零他一连给七夕阿娘了三阿年出去脚头数月八堂。 荷尔木子苏格拉里亚古木切的总支出身让命昂卓越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 민가라 이랭기 소도 각도 응아르시 모두디 라린 내부 다르신 유바시 어리마기 중앙 먹지부의 최신인 바라 어리마기 젠텁기 송주 조신 십주 시행의 조규 카초 조르도 주부타 조신이 기 조규 진위 매바르 쇠바마세 조신 디니 토 진니 딱제 제 유지 주의부시
3: 디글레군의 비원의 추 계지 발초 불륜념 질린 소기 최신인 우르수의 기바타 표면 주카 Nidong nishu zabdun lu, zemlin paichu bulu nyamzhi jindu na shukyu zhiji tibzha qi yubashi. Gyeji paichu bulu nyamzhi linso ki, kibin tan zhi yu chua ka giti, gyuntu chunmyu qeba gyu, urusu lu ziba tan, tixin, la zi bunji lar yang gyeji jindze tolu gyuru kasi hui lamti dianbi qi yuji qubashi.
1: Senga namusu, kongsi san gyuru nyamzhi shu kien basan lamu la tan, dinze wong gye yi, le zian gen wunan kien, jambi la shi.
4: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5: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4: 추추디 지키 원츠 추추 렘바르치
5: 차도 두께 지주이 모치 신세 렘바르치
4: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5: 냠조 주미 저원이 냠지 덴데 양천시키
4: 서초강시키 유티민남 용어치
5: 미리카키 등지 약계당 퇴문 구비니 中华民族的所在内侧党、独秀内侧、日华内侧、建议。